0: 7월 28일 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서울 시스터즈의 백고동 함께 들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아질수록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책임질 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 굳게 먹고 씩씩하게 이 아침 시작해보자고요. 김명한님 사연 주셨는데요.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오늘도 일하러 뚜벅뚜벅 직장으로 걸어갑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김명한님의 책임감이 좀 무겁네요. 뚜벅뚜벅 가신다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좀 같이 좀 짊어지고 싶은데 참 어떤 건 참 혼자서 감당해야 될 거. 그럴 때 외로울 때 있죠. 김명아님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315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언니. 오늘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딸 기숙사가 안 돼서 경북 김천에서 서울 흑석동으로 원룸 보러 가는 길이에요. 7시에 출발했는데 평일이지만 차가 많네요. 먼 거리인 만큼 오늘 좋은 집 계약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현미 언니가 행운 빌어주세요. 흑석동이면 중앙대? 네. 요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완전 달라져서 아 기숙사에 안 됐군요. 참 그래요. 오늘 집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좋은 그 집 원룸 이렇게 발견하고 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 좀 하셔야겠는데요. 3154님 그래도 화이팅. 좋은 그런 기운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드릴게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잔 드릴게요. 갑자기 흑석동이라니까 아유 우리 학교 앞에 그 옛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옛날 풍경들 떠오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오늘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러브레터에서 듣고 싶은 추억의 노래들 주저 말고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신지 소식도 알려주시고요. 방송으로 알리고 싶은 이야기 웃음나는 이야기 속 답답한 이야기도 어떤 얘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나 콩 중에서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지막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

장기현의 너너너 함께 들었는데요. 박종식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신청해 주신 노래들 중에 오랜만에 듣는 노래 있으면 정말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경숙님 사연이에요. 저는 오늘 휴무라 작은 댁 가는 중이에요. 30분 거리 외곽인데 오늘 복숭아 딴다고 해서 완전 무장하고 일손 도우러 갑니다. 땀 제대로 빼고 올 것 같아요. 와우. 와우. 네. 지금 가시면 정말 이제 한낮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 무장. 아, 아이스팩 이런 것도 좀 준비하셨는지요. 걱정됩니다. 윤경숙님, 아유, 일손 도우러 가시는 경숙님, 얼마나 반가울까요? 기다리고 계신 분은. 복숭아, 네. 잘 수확하시고요. 저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5233님께서는요, 현미 언니, 지난 봄에 논에 물댄 사진을 러브레터에 보냈었는데요. 저 기억나요. 아하, 네. 벌써 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오늘은 구름이 꼈네요. 군산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오, 맞아요. 지난 봄에 좀 논에 물대는 거 너무 그 물 대놓은 논들 그 찰랑찰랑거리는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제 푸릇푸릇 많이 자랐네요. 와, 그나저나 비가 안 오면은 얘네들 물 대려면 엄청 힘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장마는 이제 끝나간다고 끝났대나? 끝나간다 그러는데 걱정입니다.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우, 저 하늘에 구름이랑 참

그림이네요. 그죠? 5233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나중에 그러면 황금 들녘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겠죠?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정연지님 사연입니다. 새벽 일찍 깨밭에 잡초 뽑고 왔는데요. 오, 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 고추도 다 말라 죽고, 아, 깨도 다 타버렸네요. 농촌에서는 정말 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제 등줄기 땀이라도 밭에 뿌리고 싶네요. 아, 연지님, 아 이게 마지막에 등줄기 땀이라도 밭에 뿌리고 그 물 한 방울이 지금 엄청 지금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어떡해요? 아니 왜 정연지님 그러게요. 자, 작물들 타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군요. 아, 비 좀 내려라 제발, 그죠?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저는 선물로 드리는데요. 어떻게 좀 비 소식이 없나 알아봐야겠네요. 아, 노래 듣죠? 김영철님께서 안정희의 정정정 신청해 주셨어요. 5314님 나훈아의 가지마오 청해 주셨는데요. 오, 네. 오랜만에 듣겠네요. 함께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추억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 너무 좋죠 이 시간. 사연 만나볼게요. 468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가게 이름은 해주냉면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하루는 주현미님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라디오를 켜시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러브레터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처음으로 용기 내어 사연도 보내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냉면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정작 만드는 저희 가족은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네요. 그래도 서로 웃으며 버티는 우리 가족에게 조금만 더 힘내자고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원한 냉면만큼이나 따뜻한 목소리로 힘을 주시는 주현미님 늘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세요. 이거 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인데요. 지금 어떻게 제가 정말 매일매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면서 러브레터 듣고 계세요. 엄청 궁금한데 이 시간에 4682님 가족분들은 해주냉면 대전의 해주냉면 가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저에게 여름 잘 나라고 또 이렇게 안부까지 보내주신 아하 4682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에 갈 일 있으면 꼭 들릴게요. 해주냉면 오늘도 화이팅. 특히 아버님께

네,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로 흑마늘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나미님께서는요, 현미님, 다른 회사는 여름 휴가로 신나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실이 제일 시원하다며 직원들이 아무도 휴가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오늘도 점심을 저한테 알아서 시키라는데 이열치열이라고 딴 분들은 짬뽕 시켜드리고 저만 콩국수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고나미님, 맞아요. 사실 사무실이 제일 시원해요. 저도 방송 지금 생방송하는 이 스튜디오가 제일 시원합니다. 아, 그러게요. 이열치열. 아니, 근데 메뉴도 고나미님이 전부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생각하는 동안 일을 하시나? 아하. 고나미님, 짬뽕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콩국수도 좋고요. 아유, 네. 권력이 대단하십니다. 고나미님, 화이팅! 저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한재호님, 이수미의 방울새 정해주셨어요. 8992님, 이미자의 노래는 나의 인생 정해주셨는데, 아, 저 노래, 이 노래 들으면 왠지 숙연해지거든요. 같이 들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영지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러브레터에서 사연을 듣다 보면 엄마한테 잘하고 엄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엄마 걱정을 하는 착한 딸과 아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구는 딸이구나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엄마한테 전화 오면 이쁘게 말해야지, 잘해야지 다짐하지만 그 결심은 그때뿐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걸려오는 엄마 전화를 받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짜증부터 치밀어 올라요. 아빠와 이혼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삼남매를 혼자 키우시면서 엄마는 오빠 둘에게만 더 많은 애정을 쏟으셨어요. 오빠들이 필요하다는

물건은 척척 사주시면서도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말하면 엄마는 말했어요. 아, 엄마가 돈이 어딨어? 어? 네 오빠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는데 그냥 쓰던 거 계속 써. 아직도 멀쩡하네. 항상 모든 것이 오빠들이 우선이었던 엄마였지만 저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컸고요. 한편으론 그 덕분에 저는 오히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독립심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은 제가 벌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12년 전 김포의 한 상가에 저의 부동산 중개소를 열었답니다. 오빠들은 다들 결혼을 했지만 저는 결혼과 인연도 없었고 별 관심도 없어서 일만 했어요. 그 결과 지금 53살에 싱글로 살고 있지만 제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7년 전에 엄마가 유방암 수술을 하셨을 때부터 갑자기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신다는 거예요. 오빠와 올케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엄마 병 간호를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온갖 짜증부터 심부름까지 다 시킵니다. 나 내일 치과 가는 거 알지?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야? 이렇게 병원에 갈 때는 무조건 저만 부르시고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전화 받을 시간이 없어? 일부러 안 받는 거야? 고객들 상담하느라 전화를 못 받으면 이렇게 짜증내고 트집 잡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가 전화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따라 입맛이 없다고 전화하고 가스레인지가 고장난 것 같다고 전화하고 욕실에 전구가 나갔다고 전화하고 에어컨이 시원치 않지가 않다고 전화하세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오빠들한테는 이런 일로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과 짜증을 내는 엄마가 저는 요즘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거든요. 어제도 소화가 안 된다고 전화해서 짜증을 내는 엄마한테 저도 짜증을 내버렸어요. 엄마, 소화제 있잖아. 그거 먹어. 나한테 전화한다고 위가 달라져?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그냥 안 받아버렸어요. 전화를 받아본들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으니까요. 저도 엄마와 잘 지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게 힘든 걸까요? 엄마도 저한테 섭섭한 게 많겠지만 저 역시 엄마한테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괴로워요.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보연의 사랑이 미움되면 이었습니다. 아, 사연 들으시고 우리 러브레터 가족 여러분들 답글 많이 주시는데요. 0523님께서 언니 동생들도 있는데도 늘 엄마는 저의 몫입니다. 사연 듣다가 너무 공감되어 문자 보내봐요. 아, 참. 이런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런 몫을 하는 분이 이렇게 보면 정해지는 것 같아요. 0481님께서는 저도 사연 속에 엄마처럼 딸한테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딸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대수술하고 딸한테 의지했거든요. 아, 0481님 지금은요? 이 인숙님께서는 저하고 똑같네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치매라 그러셔요. 제가 모시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이 인숙님. 7985님께서는 자란 과정이 어떻든 딸은 언제나 편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 마음입니다. 그러니 서운해하지도 말고 도와주셔요. 마음이 짠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참. 김수경님께서는요. 네, 김수경님께서요. 사연자님이 그만큼 딸 노릇을 잘하고 있어서 엄마는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힘내세요 하셨네요. 예. 0018님께서는요.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요즘 날짜 정해놓고 10일에 한 번씩만 엄마 집에 가요. 서로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일단 전화는 차단시켰어요. 나중에 후회는 되겠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0018님 어쨌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열흘에 한 번씩 가시는 거. 저는 긍정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형수님께서는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좋은 일에는 딸을 찾고 힘들고 귀찮은 일에는 네가 난 아주 편해 하시면서 저를 너무 의지하신답니다. 저도 환갑이 넘었는데 힘드네요. 아, 참 그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인가 봐요. 저도 전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께서 좀 약간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분명히 아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제 번호를 알려준 거 있죠. 저 그래서 당황한 적 있어요. 물론 제 시어머니께서는 뭐 차사건건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그렇게 하셔서 저는 좀 조금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이 시어머니 되시는 모든 그 입장에서 아들만 너무 감싸지 마세요. 며느리도 힘들어요. 임형수님, 저는 시어머니께서 좋은 일에는 아, 네,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죠. 아하, 네, 참 이 부모 자식 간의 요즘 이 관계 엄청 아유 지금. 우리 러브레터 가정 여러분들 끝도 없는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부모와 자식 사이를 들여다보면요. 서운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아니 어떨 때 많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미안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가 많죠.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영진님도 어머님도 서로에게 섭섭한 게 더 많은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보다는 영진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결과 결론이 안 나더라도 영진님 이야기 다 털어놓고 뭐 엄마가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한동안 그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김영진님에게 도라지 홍어회 무침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렛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아유 참 이러면서 또 치유도 되는 것 같아요. 노래 듣죠. 2453님께서 김미성의 꿈속의 거리 정해주셨어요. 정찬보님 송대관의 네 박자 정해주셨죠. 같이 들을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베이로의 네가 올래 내가 갈까. 장영수님 신청곡이에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용인 분기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좀 더 지나 동수원 4, 5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 모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1대 2km가량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뒤로 2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그중 올림픽대로 잠실 쪽 먼저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가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시작했습니다. 여의하류부터 30분 정도 걸리고요. 같은 구간 노들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장남들의 바람과 구름 함께 들었는데요. 오병수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8552님께서요. 현미님 여기는 경북 영덕인데 여름휴가 맞아 온 남매들이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옥수수 꺾어 가마솥에 찌고요. 수박도 시원한 지하수물에 담가놓고 특히 햇빛 잘 받아 달달한 복숭아도 한가득 따놨어요. 비록 폭염에 땀은 비오듯 하지만 자식 위해 맛있는 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군말 안 하고 제가 시키는 일들을 잘 도와주네요. 이젠 아이들 위해 맛있는 음식 해보려고요. 와우. 아니, 오남매 드셨어요? 아휴, 다 모이면 정말 너무너무 아주 아름다운 가족 그림이 되겠네요. 오, 근데 벌써 옥수수 뛰셨고 수박도 담가 놓으셨고 복숭아, 아 이건 다 디저트인가요? 이제 메인 반찬 만드시는 거예요, 음식? 자식은 정말 한시도 부모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유 참, 네, 다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선물로 깐 마늘 드릴게요. 영덕, 경북 영덕. 네, 눈에 그려집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시는지 소식 전해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반갑게 소개해드리고 또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은 무료이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두리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회초리를 들었지만 차마 못 때리신다. 아픈 매보다 더 무서운, 무서운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어머니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진다. 어머니의 굵은 눈물에 내가 젖는다.

그 발벽에 그립니다. 내 발벽에 의지하신 야윈 얼굴에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하수영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정두리 시인

네, 어머니의 눈물 함께 했는데요. 부모님의 눈물, 네. 부모님의 눈물만큼 우리 가슴 철렁하게 만드는 게 없죠. 부모님이 야단치시고 회초리 들어도 아랑곳 없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다가도 에이 참 부모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면 진짜 자식들 마음이 철렁하고요. 내가 정말 말 안 듣고 못되게 굴었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돼요. 효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님 눈에 눈물 고이는 일은 없도록 살아가자고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2472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은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 막내 아들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마산에 사는 이인상입니다. 시와 노래를 들으니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2472님, 막내시군요. 아유, 막내들은 참 애처로워요. 부모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한참일 때 이렇게 그런 물론 사랑은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막내 입장에서는 자라고 나면 어머니 부모님이 다 연로하시고 그렇잖아요. 에이구 에이구 그러게요. 참 이인상님 화이팅. 어머님께서는 건강은 하시고요. 예. 2472님, 이인상님께 오늘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러브레터 함께 하시면서, 예. 이렇게 이런 일상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 생각하고, 또 위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영준님께서는요, 현미님, 방울토마토를 따는데 손주가 따라와서 빨간 것만 골라 따겠다고 나섰습니다. 바구니에 담기는 것보다 손주 입으로 들어가는 토마토가 더 많았지만 아이고 할아버지 이건 진짜 꿀맛 하는 말에 웃음이 절로 나네요. 올해 농사 중 가장 큰 수확은 손주 웃음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거 정말 너무 멋진 말인데요. 손주 웃음이 잘 가장 큰 수확이라고요. 그 제일 잘 익어서 손주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토마토도 사랑스럽죠. 먹는 손주 입도 사랑스럽지만 김영준님 그래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사연 속에 이런 그 장면들 상상하면 저는 이렇게 앉아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그 빨간 토마토만 쏙쏙 골라 먹은 손주 머리 한 번만 저 대신 쓰다듬어 주세요. 김미영님 유익종의 이연 아 정해 주셨어요. 송은경님 유열의 잊을 거야. 7545님께서는 김경남의 님의 향기 정해 주셨네요. 오늘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8285님 사연이에요. 우리 고향 집은 진도에서 배 타고 가야 하는 섬이에요. 작은 배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할 수 있고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지요.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로 회쳐서 맛나게 먹고 회치고 남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서 별이 쏟아지는 평상에 앉아 술을 곁들여 마시죠. 오늘 그곳으로 우리 식구들 피서 갑니다. 어린 시절 추억 속으로 떠나네요. 좋아요. 어린 시절은 설마 평상에서 어른들이 이제 술을 드시는 걸 보셨겠죠? 이제는 이제 직접. 저는 왜 마지막에 이 별이 쏟아지는 평상에서 앉아서 술을 드신다는 게. 저 꼭 한번 이렇게 밖에서 밤에 별이 쏟아지는 평상에 앉아서 이럴 땐 어떤 술이 어울릴까요? 소주? 막걸리? 어쨌거나. 와우, 하이라이트네요. 그죠? 잘 다녀오세요, 가족분들. 네. 파리파로님께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0463님께서는요. 현미누님, 어제는 아들 논산훈련소 입영식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어요. 1680명의 아들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훈련소에서 펼쳐진 입영식은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몸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누님도 응원해 주세요. 어제 참석한 부모님과 형제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면목동에 사는 박종복이고 제 아들은 박도현입니다. 어제 박도현 씨 입영식이었군요. 네, 참 우리 나라를 위해 이렇게 복무하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멋지시고요. 네. 군복무 잘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0463님, 박종복님. 어제 혹시 우셨을까요? 요즘 아빠들도 아들 군대 보내고 눈물을 보인다 그러던데. 어쨌건 네, 좋은 경험이었죠.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이채민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공장에서 제품 포장하는 일을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놓으셔서 처음에는 귀가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은 크게 틀어놔야

아, 저도 흥이 생겨서 더 일이 빨리 되고 손이 빨라져요. 김흥식 사장님이 현미님 왕팬입니다. 사장님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채민님, 그렇군요. 이채민님, 사장님께서 엄청 배려가 아주 크신데요. 김흥식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너무 시끄러워 하셨대요. 이러려면 제가 또 말을 줄이고 노래를 더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채민님께는 시원한 커피 한잔 드릴게요. 0405님께서는요, 아침 일찍 포항에서 홍천으로 휴가 떠나고 있답니다. 어? 아들은 서울에서 홍천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아, 남편이 주현미 러브레터를 너무는 아닌데, 저 혼자 괜히 러브레터를 좋아해서 콩으로 들으면서 홍천으로 가고 있네요. 저도 주현미 가수님 팬이고요. 주현미님 목소리와 여행길 음악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아, 홍천으로, 포항에서 홍천으로, 네. 아드님은 또 서울에서 홍천으로. 홍천 좋죠. 저 또 홍천 노래 부른 게 있는데, 여기는 홍천, 강원도 홍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여기까지. 왜냐면 저는 포항으로도 휴가를 떠나는데, 네. 홍천, 또 포항에서 홍천으로 오신다니까 이것도 참 좋은데요. 아드님 만나서 좋은 시간 많이 가지세요. 러브레터 여행길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두 잔 드릴게요. 남편과 함께 드세요. 7629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현미 언니, 오늘은 내 서방 윤호랑 동해 7번 국도로 휴가 달리는 중입니다. 우리 윤호가 좋아하는 서울 패밀리에 이제는 부탁해요. 같이 들으면서 신나게 휴가 달려보려고요. 노래 들려드리면 같이 부르실라나? 네, 듀엣곡이니까 소리 내서 아주 그냥 신나게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7번 국도 달리면서 창문 열고 아, 노래 부르고 좋습니다. 7629님, 신랑분 윤호님. 네. 선물로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드릴게요. 그 전에 김은님의 신청곡 박선희의 하늘 먼저 들을게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극장에 가면 우리나라 영화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엔 1년에 한국 영화가 100편에서 200편이나 제작되었고요.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수가 5편에서 6편이나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쉼없이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고 끊임없이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였죠. 이렇게 영화의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최고의 스타 배우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1960년대 최고의 미남 배우로 흥행의 보증수표가 바로 최무룡 씨였죠. 최무룡 씨는 대학 시절 연극 햄릿으로 유명해졌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엔 KBS 성우극회 소속으로 성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죠. 이후 백조 가극단 소속으로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실력을 닦으면서 최무룡 씨는 정확한 발성과 성량이 뛰어난 배우로 유명했고요. 1954년 영화 탕류에 첫 출연하면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고 이후 수많은 히트작에 출연하며 영화계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무룡 씨는 신사적이고 매너가 좋아서 길을 가다가 진흙탕이 있으면 겉옷을 진흙탕 위에 덮어서 여배우가 밟고 지나가게 배려해줬다고 하는데요. 타고난 발성과 성량을 바탕으로 연기뿐만 아니라 가수로 여러 노래들을 부르면서 사랑받았고요.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주제가를 직접 노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1965년 최무룡 씨와 문정숙 씨가 주연을 맡았던 로맨스 액션 영화 선과 악의 주제가를 만나볼 건데요. 월견초 씨가 작사하고 김부혜 씨가 작곡한 골목길의 장미입니다. 어둠의 조직에서 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세탁소를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다른 깡패 일당들의 행패가 심해지면서 결국 그 깡패들을 응징하고 경찰에 잡혀가는 이야기가 바로 선과 악인데요.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마음을 장미꽃에 비유한 이 노래는 최무룡 씨의 편안하고 정다운 목소리와 무척이나 잘 어울립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65년 최무룡 씨가 노래하는 골목길의 장미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한순이님 사연입니다. 현미언니, 여기는 가평 잣나무숲인데요. 계곡 물소리 들으며 현미언니 방송 듣고 있는데 이곳이 천국입니다. 와, 한순이님 최고인데요.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러브레터를 함께 해주고 계신, 아, 그곳에 러브레터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요, 여러분의 이게 휴가지에 러브레터 함께 듣고 계시다는 그런 소식 주시면 막 저도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9560님께서는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저는 더운 날씨에 양산 쓰고 주차 요원하고 있습니다. 현미님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지만 현미님도 애청자님도 더위 피해서 조심히 지내세요 해주셨어요. 와우, 네, 양산 그거 잘 쓰시고 계신 겁니다. 저 적극 추천해요. 더울 때 양산 바치고 이렇게 햇빛 피하는 거, 그게 3-4도 정도 차이가 난대요. 맞는 말인지. 9560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요. 소식 주셔서 감사해요.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아, 빨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장인환의 당신은 내 소원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청송 부근인 파천 1터널을 나오자마자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화 작업 중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화도에서 서종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강원권 인제 양양터널에서 서울 양양 부근까지 교통량 늘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터널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잠원 나들목에선 1, 2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고요. 이후에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7km 구간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여의하류부터 3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 노들로도 정체가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6204님이 주셨습니다. 체력이 능력이라서 티셔츠가 푹 젖도록 뛰었더니 지쳐가지고 더 일하기가 싫은데요. 탈수죠. 요즘 같은 열대야에 습도가 80이 넘는데 티셔츠가 푹 젖도록 뛰면은 병납니다. 병. 예. 사우나에서 누가 뜁니까? 가만히 앉아서 땀 빼고 식혜 마시고 체력 손실만 막아도 선방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룰라의 노래입니다. 비밀은 없어.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아, 여기는 부산입니다. 더워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백종무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여름

상황이라서 엄마 핸드폰으로 와서 아, 인사드립니다. 박명수 아저씨 팬이에요. 라고 홍선이 어린이.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고 감사합니다. 자,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오고 능력도 체력에서 나오고 다 체력에서 나오죠. 집학 체력 짱짱하시죠? 아유,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한상윤님, 예, 집학 대문이 정열적인 분위기 좋습니다. 한결 젊음이 묻어나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홈페이지 화면이 좀 바뀌었어요. 예, 저희 여수 공개방송 그 포스터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보이는데 예, 좀 서운하게 보였죠. 예, 좀 화내면서 찍어야 되는데 좀 서운하게 보여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 여수에서 있을 공개 8월 7일이죠. 여수에서 있을 공개방송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모발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듣다 보면은 각종 짜잔한 상식이 쌓이는 그런 시간이죠. 퀴즈 풀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만번째, 이만번째, 삼만번째 딱딱 끊어서 저희가 접이식 죄교끼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되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태진 김태진 씨 모시겠습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1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알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수경님이 주셨는데 네. 태진씨 점점 어려지는데 김민기씨는 동감합니다.
1: 아, 김민기씨는 예. 그 아침이슬 예, 김민기씨요? 예, 예. 아니면
0: 아니요 전민기 네.
1: 전민기씨랑
0: 전민기씨를 전부 알았네요.
1: 예, 예, 예, 예. 전민기 전 전민기 예, 예. 우리 금요일 게스트
0: 친구죠. 친구
1: 동갑이죠. 저랑 예, 친구죠. 예. 네네.
0: 이현주님, 김태진님 뿔테 안경 벗으니까 몰라봤어요. 웃을 예. 때 눈이 너무 귀엽네요라고.
1: 아,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예, 예, 예. 저 진짜 좀

0: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1: 안경 진짜 벗고 다니네요.
0: 요즘에요? 예, 예. 잘 안 써요.
1: 왜 안 써요?
0: 아니 뭐 귀여워 보이려고.
1: 아유. 알겠습니다. 예. 좀 재밌게 해주세요. 예. 죄송한데 방송 좀 재밌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예. 모발 퀴즈쇼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라디오쇼의 곳간을 활짝 열고 마구 퍼드리는 시간이죠. 문자와 콩,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고스톱 퀴즈는 신청 문자 보내실 때 연예인이나 유명인으로 저희를 낚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대세 배우 윤경호입니다. 퀴즈 풀고 주파기랑 토크 대결하고 싶어요. 이러면 저희가 정말 윤경호신가 하고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낚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요.
1: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2: 모발 바람잡이 퀴즈. 자, 어제 전설의 고수 코너에서는요. 신곡 체크로 돌아온 썸머 퀸 시스타 효린 씨와 함께했는데요. 이 썸머 프린스 박명수 씨와의 콜라보가 꼭 성사되길 바라며 문제 준비했습니다. 효린 씨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건강한 피지컬로 한국의 이 가수로 불리는데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1: 비틀즈.
2: 2번.
1: 아, 나 이거 또 만들어야 되잖아. 비욘세.
2: 3번.
1: 비욘에이퍼.
2: 4번.
1: 비비.
2: 아.
1: 빠삐빠삐빠삐. 나네 빠삐빠삐. 예,
0: 예. 아, 요즘 비비 씨와 예, 예. 예전 비비 그... 듀오
1: 다르죠? 땅그땅
0: 그렇죠 하늘땅 별땅
1: 맞아요 맞아요
2: 1번 비틀즈 2번 비욘세 3번 비욘에이퍼 4번
1: 땅그땅그땅 너는 또 비비
2: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공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부스팅 앰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시스타의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Shake it

0: 우리 시스타의 효린 양도 예 우리 여수 공개 방송에 옵니다.
1: 네.
0: 예, 또 이렇게 여름에 어울리는 가수기 때문에 멋진 무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답 뭡니까?
1: 네, 우리 효린 씨 한국의 이분으로 불리죠. 비욘세 2번이 정답이고요.
0: 네.
1: 부스팅 앰플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그 아, 아까
0: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1: 비비 말씀하셨잖아요.
0: 예, 예.
1: 그 윤오식님이
0: 예.
1: 밤양갱 비비 아니었나요? 예,
0: 예.
1: 하늘땅 아니요. 별땅 비비였어요.
0: 하늘땅 별땅 예. 비비였어요. 예.
1: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0: 예. 좀 오래 찾으셔야 될 거예요.
1: 예. 네. 아, 뭐 최고였죠 그 당시에.
0: 애드립으로
1: 나이트클럽에서
0: 예.
1: 맨날 나왔잖아요 그 노래.
0: 맞아요, 맞아요. 예. 얼마나 나이트를 다녔길래
1: 하늘땅 별땅.
0: 저는 못 들어봤어요. 나이트를 많이 안 가가지고.
1: 어, 거, 예. 저기 밤부대 하지 않으셨어요?
0: 예, 했습니다. 일로 간 거고요.
1: 아, 일로
0: 예,
1: 가신 예, 거고요. 예,
0: 예. 일로 간 거고
1: 손님으로 갔어요.
0: 손님으로 간 손님으로 가서 이제 꽁술 먹고 누워 있어가지고요. 예, 전혀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예,
1: 예, 예.
0: 꽁술 좋아해가지고 예. 속 다 베리고.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1: 자, 두 번째 라운드 넘어가 볼게요. 음악 듣기 평가 시간이고요.
0: 네.
1: 저희가 어떤 가요의 한 소절을 정말 짧게 3단계로 나눠서 들려드릴 거예요. 정말 짧게 그 노래가 뭔지 가수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출제자 김세슬아 PD의 힌트가 있어요. 명수홍은 공짜라도 이것을 별로 안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명수홍은 그러니까 이거를 공짜로 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안 가질 것 같다.
0: 네.
1: 어떤 곡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맞추면 선물이 무려 3개입니다.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0: 아,
1: 02761-1812, 02761-1813.
0: 공짜로 주면 그 안 받... 어떤 거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네. 안 받을 것 같은데
1: 별로 좋아 받을까? 제가 지금 정답을 봤는데 네. 실제로 그닥,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0: 그닥,
1: 뭐야
0: 아니 예. 근데도 뭐 이렇게 좀 좋아할 수도 있겠지.
1: 그렇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0: 근데 그닥 뭐 귀찮으니까 좀 이런 게 힘듭니다.
1: 네.
0: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답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
1: 0단계에서
0: 여기까지만 전화가 벌써 와?
1: 와.
0: 박명수가 진짜. 그닥 좋아진 공짜라도 그닥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1: 뭘까요?
0: 자, 761-1813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0: 12야? 예.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아이고.
0: 벌금 100만 원입니다.
1: 네. 예.
0: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연결해 주세요.
1: 0단계입니다.
0: 아, 예, 예. 자, 다시 한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지금 제가 문제도 안 드렸는데 정답을 얘기를 하려고 전화 주셨어요.
2: 네.
0: 뭘까요, 한번? 예.
1: 맞추면 대박.
0: 맞춰 보세요, 네. 빨리. 여보세요?
2: 네, 유엔의 선물.
0: 아. 들어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1: 아, 조금만 신중하게 예, 생각해 예, 예. 주세요.
0: 자,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자, 연결해 주세요.
2: 자, 여보세요.
0: 아, 저기 민산 허해야죠.
1: 예, 예.
0: 아, 동방신기 풍선이요?
2: 네.
0: 아, 일리가 있다.
1: 풍선은 왠지.
0: 아, 제가 풍선을 받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다?
2: 불기 귀찮아하실 것 같아요.
0: 아, 그럼 한번 노래 불러볼게요. 시작.
2: 지나간 여름.
0: 예, 지나간 여름도 틀렸어요.
1: 예, 지나가 버린.
0: 아, 예. 예, 예. 아, 풍선, 진짜 실화긴 맞아요. 풍선. 맞네, 맞아. 그러나 오늘 준비한 정답은
1: 아니고요.
0: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1: 네.
0: 자,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3: 네, 왁스의 머니요.
0: 아니, 또.
1: 아유, 머니는 박명수 씨 쌍수 들고 환영하죠.
0: 저 미쳐버려요.
1: 네.
0: 저 돌아버려요.
1: 네.
0: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3: 머니 해도 머니.
0: 머니.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1: 아닙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힌트, 이제 힌트가 나가요, 힌트가.
1: 그래요?
0: 힌트가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주세요. 울이라고 그러지 않아서. 다시 한 번요.
1: 불.
0: 불인가? 뭐지? 다시 한 번요. 자,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자, 연결해 주세요. 자, 정답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4: 네, 저 장윤정의 꽃이요.
0: 어?
1: 장윤정의 꽃.
0: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4: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이 주고
0: 저 선생님 아니 선생님

0: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천천히, 그 노래가 빨라요. 천천히 해야지. 시작.
1: 사랑의 꽃씨를 뿌려
0: hey.
1: 기쁨을 주고 서로 hey. 행복 나누며
0: Go!
2: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노래를 잘하시네.
2: 야, 근데 지금 예. 장윤정의 꽃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기 분위기 살짝 얼어붙었어요.
0: 예, 예, 예. 예, 예. 예. 자, 다음 전화 한번 예? 걸어볼게요. 아, 여, 정답이요? 여보세요? 연결됐어요. 말씀하세요.
3: 여보세요?
0: 아, 네. 말씀, 말씀하시라고요. 예. 정답이요?
3: 왁스 머니.
2: 에이. 신중하셔야 된다니까.
0: 앞으로 저기, 죄송한데. 아니, 좀. 수진 금지예요. 예. 수진 금지. 예. 자, 한 동만 더 받아볼게요. 예. 자,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예. 연결됐어. 정답 뭐예요?
4: 지수의 꽃.
0: 지수의 꽃이요?
2: 지수씨.
4: 지수꽃, 지수꽃.
0: 아까 장윤중의 꽃이라고 분명히 안 했는데, 지수꽃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4: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뚠뚠뚜두뚠뚠뚜둔.
2: 아, 이건 성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없는 것도 아니고.
0: 아니, 제대로 하지. 지수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4: 네, 죄송합니다. 여자 노래다 보니까.
0: 정답이었습니다. 와, 예.
2: 와, 대박.
0: 아, 이런.
2: 1단계에서 맞추셨어요?
0: 예, 예.
4: 감사합니다.
0: 예. 아니, 이게 장윤정의 꽃에서 너무 저희가
2: 놀랐어요.
0: 똑같은 꽃인데 장윤정과 그러니까. 김지수의 차이였는데.
2: 네, 네.
0: 아이고, 잘, 어디서 알게 됐어요?
4: 어, 그냥 딱 들렸어요. 그 지수의 그
2: 듣자 맞아.
0: 오,
2: 네.
0: 야 진짜 대단하시네.
4: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꽃 받으면 그렇게 그냥 갖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네. 어떠세요?
4: 그럴 것 선생님. 어, 저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4: 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돈이요? 예, 돈은 드릴 생각이 없어요.
2: 예, 예, 예. 예, 예.
4: 괜찮습니다.
0: 자, 약속한 대로 1번부터.
2: 네.
4: 네.
0: 79번 중에서 와, 선물 3개 고르세요.
2: 3개.
0: 79번, 예.
4: 1번.
0: 1번.
4: 해보겠습니다.
0: 자, 1번. 참기름, 들기름 세트.
2: 좋아요.
0: 그리고요.
4: 79번.
0: 79번이요?
2: 마지막.
0: 아이스크림 네. 케이크.
2: 아이스크림 케이크.
4: 11번.
0: 11. 빵집 상품권 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 다 맛있는 거예요.
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예, 못 믿겠다 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래요.
0: 자, 고생, 네, 고생하셨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4: 네, 명수형 힘내세요.
0: 왜요?
4: 그냥 파이팅 하세요.
0: 아, 제가 힘이 없어 보여요?
4: 네.
0: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힘낼게요. 고맙습니다.
2: 파이팅. 예,
4: 네, 감사합니다.
2: 전화 끊지 마세요.
0: 예, 예.
4: 네.
0: 자, 선물 드리고 노래를 그럼 듣죠?
2: 네.
0: 지수의 꽃.

0: 네, 아, 지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지수가 네. 저번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는데.
1: 어, 예. 박명수 씨랑 엄청 친하시죠?
0: 아, 엄청 친하지 않아요.
1: 그러면 예. 세미 친하세요?
0: 아, 저는 친하고 싶은데 아, 예. 지수 형이 이제 마음이 여유를 열어준 거죠.
1: 예, 예. 아이 그래도
0: 안 보고 싶나 봐요. 예. 2년째 연락이 없는데 지금 예. 하루속히 예. 보고 싶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예. 예. 그의 어떤 그 휴대폰에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아까 저 그 하늘 땅 별 땅의 비비 노래
1: 비비
0: 밤의 안경하고 좀 다른데
1: 네.
0: 예, 비비의 하늘 땅 별 땅 좀 일부 일절이라도 들어보시고요.
1: 네.
0: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다음 전화 여보세요?
9: 정답. 핑크 노노노.
8: 바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9: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8: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0: 10번.
8: 피자 쿠폰. 다음이요.
9: 그렇죠.
8: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9: 17번.
8: 홍삼 세트.
10: 홍삼.
9: 아이고 좋네요.
8: 하지 말라니까 그거.
9: 아 죄송합니다. 64번.
11: 64.
8: 오, 뭐야. 아빠.

0: 스타킹 70가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0: 새로 녹음해. 79가지인데 뭐 70가지래. 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냐 이렇게. 김세슬아. 아,
2: 갑자기요?
0: 지금 79가지인데. 네,
2: 선물이 늘긴 늘었죠.
0: 야, 옛날 걸 하면 예. 안 되지. 예. 네. 79 거기만 할게. 거기만 편집으로 79 여기까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어요. 네. 2부 어떻게 진행을 좀 해볼까요?
1: 2부는 고스톱 퀴즈를 함께합니다. 네네.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그리고 문화 상품권 10만 원이 걸려있는 2단계 객관식 퀴즈,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있는 3단계 주관식 퀴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직접 고 할지 스톱 할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고 외치고 나서 틀리면 이전 단계에서 받은 선물 모두 반납합니다. 그리고 인사 없이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냥 커피 쿠폰 정도 드릴게요.
0: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참가자 모시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이분은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뭐예요? 한 10년 네네. 됐나? 그때 한번 뵙고.
2: 무도에서.
0: 예, 그리고 네. 나서 본 적이 없는데.
1: 아, 요즘 뭐 대세죠? 김부장 배우 소지섭입니다.
0: 예, 소지섭 씨. 저도 이걸 다 봤어요.
1: 저도요.
0: 매체 보다가, 아유, 네. 뭐야, 이렇게, 뭘 그래, 이렇게, 그래?
2: 아, 재밌었어요.
0: 뻔하네. 하다가 갑자기 중간부터 재밌는 거야.
2: 네네.
0: 그러죠?
2: 너무 그러다가 재밌었어요.
0: 제가 아는 저 DJ 찰스 8개를 다 봤대요.
2: 예?
0: 8개를 다 봤대요.
2: 아, 동시에? 예. 계속 10개, 10개.
0: 8개를 다 보고 안 나와가지고 괴로웠대요. 아. 예. 자, 아, 소지섭 씨?
3: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대세 배우 소지섭입니다.
0: 저 죄송한데
2: 이게 뻔뻔해졌나?
0: 죄송한데 매사추세츠에 있는 특파원 아니세요? 특파원? 왜 이렇게 특파원 워싱턴에 나가 계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워싱턴에 나가 계시는 소지섭 씨.
3: 선배님 안녕하세요. 대세 배우 소지섭입니다.
0: 너무 소지섭 치고는 너무 나이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요.
2: 민지야 아빠 왔다 한번 해주세요.
0: 네.
3: 민지야 아빠 왔다.
0: 진짜 아빠잖아요. 그건 민지 진짜 아빠잖아요. 소지섭 씨는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예 진짜 아빠네. 예, 아, 그래요. 예.
3: 잠깐 제 소개도 좀 해도 될까요?
0: 아니 안 돼요.
3: 안 돼요?
0: 예, 자기 소개하는 프로 아니에요. 이거 퀴즈 프로예요.
3: 퀴즈 프로인데요. 예, 예. 어차피 저하고 통화하시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0: 퀴즈 프로도 하지 마세요. 왜 저희 그런 프로 아니라니까요. 퀴즈 푸시는 거예요.
3: 예능계 대세시인데 왜
0: 예능계 돼지시요?
3: 대세이신데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0: 선생님 저 솔직히 대세 아니거든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3: 아, 그러십니까? 예. 어쩐지 저는 이제 금선물 다 스텝이나 배우들한테 다 해줬는데 여태까지 후배들한테 그런 거 안 해주셨잖아요.
2: 선생님 말 좀 안 들으시면 안 돼요.
0: 근데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금선물 해달라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3: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0: 예예 자기소개 금지예요. 예. 자기소개 금지예요.
3: 알겠습니다.
0: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2: 그럼 하시고 싶은 말씀
0: 뭔데요? 예. 네.
3: 제가 요번에 시청률이 잘 나왔잖아요. 그만큼 선배님도 시청률 많이 나와줘서 저처럼 좋은 일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하는 프로가 없는데 뭔 시청률이 잘 나와 지금.
3: 지금 얘는
0: 4단계, 4단계 하나는데 지금.
3: 아, 거기 있으면 좀 전현무 씨 밀어내고 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0: 제가 안 나가더라고. 알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2: 아, 웃겨.
0: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너무 재밌었고요.
2: 예, 예.
3: 네.
0: 자기 소개를 했더니 소지섭 소개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네, 예. 저희는 퀴즈 푸니까 문제를 풀어서 선물을 받아가셔야 돼요.
3: 예.
0: 치킨 상품권 걸어놨거든요. 1단계 해볼게요.
3: 예.
0: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연승제니까. 자, 갈게요. 태진 씨.
1: OX 퀴즈입니다.
0: 예. 네.
1: 자, 내일 7월 29일은 세계적인 화가 이 사람이 37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아유. 일단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Starry,
0: starry night. 어, 너무 좋아.
1: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 없죠?
0: 알죠. Starry, starry night. 미안, 미안. 나
1: 돈 맥클라인이 이 화가의 일생과 그림에 감동을 받아 만든 헌정곡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화가는 렘브란트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오,
0: 그렇죠. 오, 뭐라고요?
3: 동그라미.
1: 오.
0: 아, 진짜. 우리에게 웃음만 주고 가셨습니다.
2: 아, 우리 소지섭 씨를. 예, 예. 아, 자초한. 네.
0: 소지섭 씨는, 스텝들에 금을 주셨지만.
2: 예.
0: 여기 가짜 소지섭 씨는 우리.

0: 예, 금을 가게 하셨어요. 오늘 방송 금 가게 하셨어요. 예.
1: 네, 정답은 렘브란트가 예. 아니고요.
0: 예.
1: 노래 제목이 이게 빈센트거든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고흐가 정답이죠.
0: 고흐라고
1: 네. 고흐. 그래서 그 스테리 스테리 나이트 예. 이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을 뜻하는 가사입니다.
0: 아, 저는 진짜 잘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오,
1: 그러니까 너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0: 한 번 더 물어보면 음질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정확히 렘브란트 팬이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요. 좀 당황스럽네요.
1: 자, 이렇게 되면은 청취자 퀴즈를 드리고 예. 예, 다음 또 퀴즈 연결할 분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10분 추첨해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0: 네.
1: 자,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한 그릇 훌훌 먹으면 속이 시리고 이가 시리고 너무나 가슴이 시린 바로 그 음식 냉면이죠.
0: 아, 냉면.
1: 자, 문제입니다. 아, 조선시대 네. 왕 중에서 이 박명수 씨 못지않은 냉면 마니아가 있었어요. 동치미의 고명으로 배를 듬뿍 올린 냉면을 즐겼던 조선 26대 임금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황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종, 2번 궁예, 3번 이산, 4번
0: 고명환.
1: 고종, 궁예, 이산,
0: 고명환.
1: 고명환.
0: 예.
1: 개그맨 고명환 씨.
0: 고명 올려서 먹잖아요. 고명 올려서. 예, 예.
1: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0분 추첨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이 노래만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명카 드라이브 냉면.

0: 앵콜, 앵콜.
1: 아, 진짜 명곡이다.
0: 앵콜. 앵콜해요? 바다의 왕자 나옵니다. 바다의 왕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1: 제가 무대에서?
0: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하죠. 네, 예, 예. 그러다가 너무 또 앵콜을 원하시면 레옹 부르고. 아, 예. 아이유꺼 지우고.
1: 히트곡 진짜 많으시네요.
0: 히트곡 근데 바람나서 부르고요.
1: 와.
0: 예. 왜요? 있으면 안 됩니까?
1: 아니, 대단해 보여서요, 갑자기.
0: 그런 쪽에 감이 좀 있어요, 제가.
1: 아, 예, 예. 근데 히트곡 나온 지 좀 됐죠?
0: 예.
1: 예.
0: 어렵네. 자, 두 번째 분 모시고 문제 네. 풀어볼까요?
1: 어, 이분도 엄청난, 네.
0: 정답 먼저
1: 말씀 정답 말씀드려야죠. 예. 정답은.
0: 대한제국?
1: 대한제국의 황제. 예. 초대 황제. 예. 동치미 냉면을 사랑했던 고종이 정답입니다. 예. 1번이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어,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방송 끝나고 올려둘게요.
0: 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분 모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2: 안녕하세요. 박효신입니다. 아. 저 라이브 잘하는데 초대해 주세요.
0: 예, 눈의 꽃.
2: 박효신 씨.
0: 박효신 노래 뭐 아는 거 있어요?
2: 박효신 씨 노래 뭐 많지 않아요?
0: 색이라지. 이게 눈의 꽃.
2: 바보도 있고.
0: 나라서. 뭐. 자, 박효신 씨.
2: 야생화.
3: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수 박효신입니다.
0: 신문선 선생님 아니에요?
3: 자, 아, 네, 아닙니다. 그 가수 박효신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좋습니다. 오.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목소리가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예,
1: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노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한 곡만.

0: 저 죄송한데 좀 늘어지거든요. 예, 지금 여름인데. 여름인데 좀. 예, 예.
1: 노래는 정말 잘하시는데.
0: 저 덥네요. 지금. 저, 이 시간에. 노래는 박효신 씨도 빠른 들어가 있는데.
1: 예, 한번 좀 빠른 거, 빠르게 한번.
0: 어, 빠른 거 없어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예. 있을까요?
2: 빠른 노래 말씀이십니까?
0: 예, 예.
2: 흩어져 나.
0: 뭐 다, 다른 게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빠른 게 달래 했더니 정신머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웃음 주셨고요.
1: 예.
0: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앞에 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1단계에서 날아갔거든요. 여보세요?
2: 네, 네 여보세요?
0: 듣고 계시죠?
2: 네, 예, 듣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목소리 계속 유지해 주세요. 풀려요. 계속 풀려요 지금. 예.
2: 아, 네, 알겠습니다.
0: 혹시 죄송한데 박효신 씨인데 신문선 위원님 됩니까? 예, 꼬리요 됩니까?
1: 예.
0: 한번 봐. 예.
2: 아, 꼬리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꼴등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단계입니다.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라이즈, 보이넥스트도어, 베이비몬스터, 투어스 등등 아이돌들이 자주 출연합니다.
0: 아유.
1: 그때마다 이 얘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초동 판매량이 50만을 기록했다, 100만을 기록했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초동은 앨범 발매 후 첫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을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오.
0: 예?
2: 오.
0: 아니, O, X를, 우, 우가.
1: 정답이었습니다.
0: 예. 예,
1: 가수라서 잘 아시나 봐요.
0: 예, 지금까지만 인정해 드릴게요. 예. 예, 우, 안 됩니다. 오.
1: 네.
0: 오. 예.
1: 이 초동이
0: 예.
1: 초기 동기간 판매라는 뜻이고요.
0: 예.
1: 앨범 나오고 나서 7일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네요.
0: 호동은요?
1: 모르겠어요.
0: 호동 못 싸워. 친구인데 못 싸워. 예.
1: 두 번째 퀴즈 갈까요?
0: 아, 물어보고 가야죠.
1: 어, 네. 자, 아, 맞다.
0: 문화상품 네. 10만 원권 가시겠습니까?
2: 네, 바로 가겠습니다.
1: 아, 좋아요. 계속 유지하는 거 너무 좋다.
0: 그렇습니다. 네, 예. 좋아요. 예.
1: 자, 이번에는 객관식 퀴즈예요. 잘 들어보세요. 문화상품권 10만 원 걸려 있습니다. 경제 시사 용어 퀴즈인데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이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무엇의 변화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일까요? 1번 출산율, 2번 기준금리, 3번 GDP.
0: 3, 2,
2: 3번 GDP.
0: GDP. GDP. GDP.
1: 아, 아닙니다.
0: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1: 아쉽게도
0: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1: 예. 정답은
0: 예.
1: 기준금리예요.
0: 아, 기준금리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1: 예. 베이비 스텝이 예. 0.25%, 빅 스텝 0.5%, 예. 자이언트 스텝 예. 0.75%.
0: 아, 지금 기준금리가 좀 올랐죠? 예, 좀 올라 있고요. 예.
1: 어, 또 전화 연결이 신청 뭐 왔는데요. 여수시청 고위 관계자입니다.
0: 그죠? 잠깐만. 내가 기준금리 좀 얘기 좀
1: 하고 올게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0: 아니, 안 할래. 기분 나빠서.
1: 네, 아니 하셨다. 아니, 궁금해요. 이거
0: 옆 네, 봐봐요. 금리.
1: 아.
0: 알겠습니다.
1: 방송 아, 재밌게 하시고 싶다면서요.
0: 오늘 FOA.

0: MC 저 미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연 저기 이거 나 뭐 고맙시다. 예. 고맙시다. 아 기분 잡쳤어요. 네. 자, 세 번째 분 연결할게요. 네. 아,
1: 여수시청 고위 관계자입니다. 네. 행사 끝나고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할게요. 일정 비워 주실 수 있나요?
0: 아니요, 안 되는데요.
1: 일단 예, 연결해 보죠.
0: 얘기가 안 되는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수시청이세요?
2: 예, 김진남 차장입니다.
0: 예, 차장님, 예, 어떤 일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 아, 다름이 아니라 황용수님 행사 끝나고 홍보대사 예, 예. 위촉식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0: 근데 행사가 끝나면 11시 반, 11시, 12시 될 텐데요?
1: 밤에.
2: 일단은 정준하 씨는 오케이 하셨거든요.
0: 정준하 거기 왜 와요? 안 오는데요?
2: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0: 어, 정준하 씨는 거기 오지 않아요? 예.
2: 예, 네, 근데 제가 따로 계장 먹방으로 해가지고.
0: 여수시청의 남 차장님이라고요?
1: 김진남
2: 김 차장입니다. 김
1: 차장님.
0: 어디 파트에 계세요? 행정 어디 파트에 계세요?
2: 홍보 기획과입니다.
0: 홍보 기획과요?
2: 예.
0: 그러면 지금 차장님이세요?
2: 예.
0: 부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부장님은 퇴사하셨습니다.
0: 퇴사하셨다고요?
2: 예, 퇴사하셨습니다.
0: 아니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아 퇴사를 하셨다고요?
2: 예.
0: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혹시 이게 좀 여수시청에 계시니까 시장님 성함 아십니까?
2: 네, 서형영학 시장님입니다.
0: 오,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2: 서영학 시장님입니다.
0: 네, 예, 예, 알겠어요. 예, 일단 제가 체크 해볼게요.
1: 네.
0: 자, 예, 아무튼 뭐 여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주시니까 자 일단 문제 풀게요. 1단계부터 갑니다.
1: 네.
0: 치킨 상품권이에요.
1: 자, 내일이 국제 호랑이의 날이에요. 호랑이 관련 퀴즈입니다. 짧아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모두 다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3초 시간입니다. 3, 2.
2: 오,
1: 정답.
0: 정답이었습니다. 예, 치킨 상품권 확보하셨고요. 예, 호랑이가 다 다르네요.
1: 맞아요.
0: 자, 2단계. 자,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고.
1: 고.
0: 기분이 안 좋다, 갑자기.
1: 왜요?
0: 고요하면 좋은데.
1: 아, 고. 고.
0: 예. 좋아요. 2단계 주세요.
1: 네. 자, 지난 5월에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님, 프랑스 정부가 주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 코망데르를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칸과 인연이 깊은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올드보이, 3번 2번 아가씨, 3번 헤어질 결심.
0: 3초 시간. 3
2: 1번.
1: 1번 올드보이.
0: 아! 아쉽습니다. 예.
1: 아쉽네요.
0: 올드보이로 다들 알고 계시죠?
1: 네, 정답은 예. 이제 헤어질 결심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2022년도에 헤어질 예. 결심을 받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감독상으로. 네. 예.
0: 여수 시장님은 서영학 시장님 맞습니다.
1: 맞대요.
0: 예.
1: 네.
0: 예. 진짜로 일하시는 분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1: 진짜면 어떡하죠?
0: 예, 진짜
1: 아니겠죠?
0: 진짜 뭐 큰일 났네, 이거.
1: 네.
0: 예. 취소되는 거 아니야? 예. 자, 태진 씨, 뭐 우리 퀴즈 아, 한번 내주실래요?
1: 아니요,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 예. 다음 주에 네. 더 많은 퀴즈를 들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가.
1: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네.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톤 이슈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죠. 오디세이 예매권을 드립니다. 예, 놀란 감독은 저하고 저기 동갑이래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접이식 조교기 받으신 만 번째 분은요, 한미영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저 데이식스의 우리 저 영케이가 오나 봐요. 예, 우리 영케이. 우리 거 만나고 딴 데 나오네. 나가면서 좀 혼 좀 낼게요, 제가. 예, 데이식스의 해피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지 방향으로 평소 이 시각보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입니다. 강일에서 덕소산패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화도에서 서종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강원권에선 양양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뒤로 서양양 나들목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에서 용담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비봉에서 팔탄분기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청북에서 고장난차 처리 중이라 1대 2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 나들목에서 1, 2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7km 구간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이천입니다.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드는 거, 땀과 눈물이죠. 더워서 흘리는 땀, 또 목표를 위해 쏟는 땀, 그리고 감정이 넘칠 때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 눈물은요, 눈에 있는 먼지나 세균도 싹 청소하는 것

아세요? 그리고 전기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댐에 모아서 발전기 돌리는 건 아니고요. 아일랜드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눈물 속에 있는 단백질을 작은 결정 형태로 만들어서 꽉 눌러봤더니 전기가 발생하는 걸 발견했대요. 이 전기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정도는 아니고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만 언젠간 사람 몸속에 심은 의료 장비를 돌리는 소중한 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은 가장 약해졌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미세한 전기의 씨앗이 이 새로운 에너지가 자라고 있다는 게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0: 노래 중간에 종소리를 넣었네요. 네, 종소리 들으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시원해지고 그러네요. 자, 오늘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를 시작하는 곡, 영국의 남성 듀엣이에요. Naked Eyes가 노래한 Always Something There to Remind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걷다가도 또 음악을 듣다가도 어딜 가도 당신이 떠올라요. 늘 당신이 남아있어요. 이런 아련한 가사입니다. 네. 이동훈 씨가 백뮤직 듣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아닌 큰 에너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병숙 씨가 더위 피해 백뮤직에 휴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시원하신가요 저희 집. 노재옥 씨, 백디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시는데 백디 보고 싶어서 출첵합니다. 네, 재옥 씨 감사합니다. 성영화 씨군요. 오늘도 땀이 눈을 타고 내려서 땀인지 눈물인지 육수물 끓여도 되겠어요. 더워도 백대백 꼭 붙어서 오늘도 2시간 함께 할게요. 네, 제 옆에 다 모이세요. 제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씨군요. 아침부터 빨래하고 에어컨 틀었어요. 오늘도 덥지만 편하게 잘 들을게요. 2시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다리셨다고 이미아 씨가 귀여운 5종 하트 잘 받았다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트를 5종 세트를 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선 씨도 잘 받으셨군요. 출근 준비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요.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무한대인 것 중에 하나가 음악 아닙니까? 음악. 네, 오늘도 점심 식후 디저트로 흡입하시라고 좋은 노래 저희가 한가득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힘을 보태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지요. 잠시 후에 사연 소개할 텐데요. 아무리 낭비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웃음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목격한 웃기는 일 아니면 웃을 일은 아니지만 에이, 웃고 털어버리자 했던 일 다 좋습니다. 모두 보내주세요. 그냥 웃죠 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먹을만 할 거예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연속 100원이 듭니다. 돈 쓰기 싫어 하시는 분들 저희 KBS 어플리케이션 귀여운 콩, K-O-N-G,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광고 잠깐 듣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7621님이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신청하시면서 회사에서 들어요. 부장님 신청곡입니다 하셨죠. 네, 부장님이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이 노래 엄혜영 씨도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배달했습니다. Backstreet Boys 뒷골목 오빠들이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날 사랑만 해준다면.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 미겔 리드맨 블루스 가수 조디 와틀리가 노래한 Everything. 당신은 나한테 전부예요. 내 전부를 당신께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에 푹 빠진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네요. 김청균 씨가 백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휴가예요. 수목금 토일 5일 휴가시구나. 날씨가 더워서 집에 있어요. 잘 지켜봐요 하셨네요. 절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못생긴 사람. 8770님 애엄마 아들하고 1박 2일 경주 갔어요. 아침에 기차 타러 갔는데 지금 도착해서 점심 먹는다고 집 잘 지키고 있으라네요. 맨날 저만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284님 백디 오늘 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했어요. 딸도 같이 접수했는데 청년이라고 50% 감액 받았다네요. 나는 앞자리 5로 바뀐 것도 서러운데 나나 할인해 주지. 점점 몸이 삐그덕거려서 이제는 신나는 팝송 나와서 흔들어도 폼이 안 나요. 마음은 청년인데 말이죠. 이제 다음에 들을 노래가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우리 284님도 한번 신나게 내가 마잭이다 생각하시고 공간이 되시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6385님은 궁금해요. 콩으로 듣는데요. 어떤 때는 박명수 씨 방송에서 백뮤직으로 이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폴킴 방송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박명수 프로그램이 쿨 FM하고 해피 FM 동시 송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쿨 FM을 통해서 박명수의 라디오 쇼를 듣고 계셨으면 폴킴 방송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해피 FM을 통해서 듣고 계시면 백뮤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궁금증 풀리셨죠? 네, 해결됐습니다. 아까 제가 돈 쓰기 싫으신 분들 콩 가입하시라고 그랬는데 8110님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돈 쓰기 싫어의 끝판대장이 초등학교 4학년 내 딸입니다. 새학기부터 매주 2,000원씩 용돈을 주고 있는 게 벌써 6만 원이 넘게 모였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래도 절대 안 사주는 꼼생이에요. 오, 아이가 벌써 이 경제관님 확실한데요. 우리 8110님한테는 제가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냈네요, 진짜. 네. 한번 볼까요? 어우, 아주 그냥 똘똘하게 생겼네요.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네요. 그래요. 아, 글쎄. 근데 이제 잠시만 보세요. 이게 8,000원이 한 달에 8,000원인 거죠? 그러면 7달 이상 모아야 6만 원이 돼. 그러면은 하나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그러면 또 안 되죠. 그 얘기 내가 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이 지금 주문이 밀려있는 음악이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인데요. 3779님, 2480, 4500, 3202, 0853, 이용연 씨, 김태영 씨, 정복임 씨의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문을 하셨어요.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빌리진이라는 여자는 내 사랑도 아니고 그 여자가 어떤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건 내 애도 아니에요. 정말 여자들 조심해야 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클 잭슨. 빌리진.

서혜경 씨가 요양보호사시군요. 지금 퇴근하신다고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도나서머 핫스탑 청하셨는데요. 오늘 밤 나를 뜨겁게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는 뜨거운 노래인데요. 이열치열 쏘네요. 디스코의 여왕 도나서머 핫스탑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정주현 씨, 출장 다녀오는 길이었는데요. 전날 잠을 못 자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차 대놓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죠. 근데 중간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큰 덤프트럭 뒷공무니가 보이는 거예요. 놀라서 바로 브레이크 밟으면서 으악 소리를 질렀는데 3초 후에 알았네요. 거기는 휴게소 주차장이었고 제 차도 그 차도 주차 상태였다는 걸요. 그저 웃죠. 야, 주현 씨 혼자서 미니 시리즈 찍었네요. 이런 비슷한 경험 저도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졸음운전, 음주운전만큼 무섭죠. 잠시 쉬신 거 잘하신 거예요. 김창래 씨군요. 제가 친구 따라가서 큰 맘 먹고 속눈썹 파마를 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물었죠.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부지런히 탐색을 하고도 못 맞춰요. 힌트, 얼굴 부위 중에 하나야. 알려줘도 못 맞히는 거 있죠. 속눈썹 파마했는데 그거 맞히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겉눈썹 파마해도 못 맞추는데 속눈썹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근데 겉눈썹이라는 것도 있나요? 그냥 눈썹이겠죠. 아, 근데 속눈썹 파마는 그게 속눈썹이라는 게 눈꺼풀 가장자리에 나 있는 털인데 그거 파마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신은주씨, 집에 놀러온 딸하고 5살 손녀하고 마트에 갔어요. 한참 걸었더니 힘들어서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는데 손녀가 한미니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섰더니 엄마 앉아 하면서 지 엄마를 앉히려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어서 쳐다봤더니 미안한지 한미니 그럼 한미니하고 엄마하고 가위바위보 해봐 하길래 시키는 대로 해서 제가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진 사람이 앉는 거야. 엄마 앉아. 순간 살짝 섭섭할 뻔했는데 저희 딸이 아 그럼 못 써. 할머니 앉으셔야지. 이랬어요. 봐라 나도 딸 있다. 그죠? 웃죠. 이게 3대 모녀 이야기잖아요. 이 경우에 5살 손녀가 효녀인 거죠? 아 엄마도 효녀네. 그렇게 이해되네요. 7692님, 저희 딸이 빈티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옷이 들어오면 속으로 찜을 해둔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그 옷을 들고 이거 얼마예요? 하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그 옷을 사갈까 봐요. 아니, 옷 팔면서 옷을 장사해야 되는데 안 팔리길 기도하는 건 좀 어이없지 않나요? 그냥 웃음이 납니다. 뭐죠? 사장과 아르바이트 직원의 차이인가요? 옷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빈티지 옷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사는 것도 좋겠네요. 아르바이트 와서 물건 사주니까 사장님도 좋아할 거고요.

이탈리아 가수예요. 스파냐가 노래한 Call Me, 날 사랑해? 그럼 바로 지금 전화해줘. 네, 그런 노래인데요. 요즘 날이 많이 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희롱 PD가 골랐답니다. 스파냐의 Call Me. 약간 더위 먹은 것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김홍관 씨가 개그 코드가 같네요. 날이 덥고 습해서 스파냐의 Call Me를. 네, 이런 기원전 개그 좋아합니다. 이종철 씨가 주식은 바닥인데 역시 명곡엔 흔들 신난다 하셨습니다. 최유리 씨는 속눈썹 파마 얘기 들으시면서 저도 속눈썹 파마 해봤는데 속눈썹 연장보다 자연스레 이뻐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조그만 털을 어떻게 파마를 한. 파마약도 묻히나요 그러면? 진짜 이현주 씨가 백촌어러버니 궁금하면 속눈썹 파마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하기만 해요. 안 할래요. 이도훈 씨가 백디 혼자 웃지 말고 같이 웃어요. 저만 웃나요 지금? 저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웃죠 산 재밌잖아요. 공감도 되고 같이 웃으시죠. 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매일 소개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내 얘기 물론 좋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아까 저 빌리진 노래 들으시면서 손석준 씨가 문워크 해보고 싶어서 책도 샀었어요 하셨나. 춤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잘 추는 사람한테 좀 배우면 되는 거죠. 책으로. 굉장히 학업성취도가 높으신 분 같습니다. 김지연 씨가 MG 꼰대 가입 축하해 주삼. 방송은 거의 매일 듣는데 가입은 오늘. 내일은 신청곡 주문 들어갑니다. 오늘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MG 꼰대는 뭐예요? MG 세대인데 애늙은이 같다 뭐 그런 건가요? 아무튼 지연 씨 환영합니다. 김희주 씨군요. 딸이랑 5년 만에 1박 여행 갑니다. 1박이라 수원에서 멀지 않은 바다 태안으로 가요. 둘이요. 짧게 가는 여행인데도 고1 딸이 행복해 죽겠나 봐요. 화장과 준비만 2시간 걸리네요. 지금 출발합니다. 설레요. 백천님이 사연 소개해 주시면 이 여행이 더 즐겁고 신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착한 딸이네요. 엄마랑 여행도 가지고. 김희주 씨 제가 아이스크림 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진 추억 만드세요. 도경택 씨가 미국의 락밴드죠.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을 청하셨어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 꿈을 멈추지 말라고. 이어서 박봉용 씨가 청하신 영국 락밴드 제네시스의 Invisible Touch. 당신은 보이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날 단숨에 사로잡았잖아. 조니의 Don't Stop Believing, Genesis, Invisible Touch.

0: 꿀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방금 전에 사연에 고1딸하고 둘이 5년 만에 태안 여행 간다고 하신 김희주 씨가 또 사연을 주셨는데 방금 사연에 나왔던 사연자 딸이에요. 오, 고1. 엄마 폰으로 치고 있어요. 엄마랑 여행 가는 것도 좋은데 라디오에서 읽어주시기까지 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너 엄마 잘 모셔라. 더운데.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8358님도 언니랑 홍도 여행 왔어요. 날씨 더운 거 빼고 맑고 너무 좋네요. 너무 더워서. 거기도 덥죠. 함주경 씨가 도쿄에서 소식 전해 주셨네요. 백천 아저씨 어제 정신없이 일하다가 열사병 걸렸어요. 손발이 저리다가 다리에 쥐나고 근처 내과 가서 닌거 맞고 체온이 38.4도였어요. 어우 주경 씨 큰일 날 뻔했네요. 3273님은 버스 타고 이동 중인데 백천 DJ 목소리 나오네요. 1017번 기사님도 파이팅! 더운 날 소류 제출하는 가는 저도 화이팅. 네, 삼칠이사님. 4607님이 요즘 너도 나도 주식에 빠져 있는데 저의 주식은 밥입니다. 엠머레이의 You Needed Me 청하셨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노래죠. 캐나다 칸츄리 가수 엠머레이의 당신이 날 필요했듯이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김순자 씨도 같은 노래 청하셨네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만나죠.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작업 시작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운분기점 3차로에 고장난 차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이후 수암터널에선 사고가 나서 3, 4차로 막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조남분기점에서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1대 2km 구간 어려워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부근까지 밀리고 이후 화도에서 서종까지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선 양양분기점 부근에서 서면 7터널 쪽으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휴가송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라는 내용이었어요. 영계 혼성그룹 스윙 아웃 시스터의 노래 브레이크 아웃이었습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를 열어준 곡이었습니다. 홍영미 씨가 언제 쩍 노랜디 일이 세련될 수가 너무 좋아라 요즘 표현들이 아주 강하세요. 도경택 씨가 백천영님 Don't Stop Believing 제가 신청했었는데 장사하면서 바빠서 중간에 들었는데 혹시 제 이름이 나왔나요 하셨어요. 아 물론이죠. 도경택 씨 이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오늘. 혹시 일부러? 잘 나갔습니다. 윤성애 씨가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합니다. 아유 성애 씨 감사합니다. 저도요. 박보경 씨 반가워요. 부산은 36도네요. 그래도 지하철 타서 음악 듣다 보면 금방 가네요. 예, 아유 지하철이 제일 시원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그죠. 인백션의 백뮤직 2시까지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대형 파라솔 같은 그늘막 있잖아요.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화제랍니다. 그 SNS에 자꾸 소개되면서 자기네 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런 분위기래요. 요즘에 설치된 거 보면 그 편의점 앞에 있던 큰 비치 파라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이게 기둥에 붙어있는 글씨를 자세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온도하고 바람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고 나서 기온이 15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해가 지면 접히고 LED 조명이 켜지고요. 이야 참 대단하죠. 우리도 손바닥만한 그늘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인백천의 백뮤직 오늘 화요일 2부도 함께 해주시죠.

0: 있죠. 듣고 싶은 노래 각자 개개인한테 그늘 같은 노래 있잖아요. 마음껏 신청하세요. 꼭 영어로 안 써도 됩니다.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제목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들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돈 쓰기 싫은 분들 콩 가입하세요. KBS 어플리케이션 아주 이쁘고 귀여워요. KONG 콩을 스마트폰에 까시면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강추합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뭐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땀.

0: 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최현규 씨가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선곡들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한국 씨, 예, 노래 들으시면서 더위가 좀 가셨나요? 지금 세 곡을 이어듣고 온 거예요. 이소영 씨가 청하신 파파 위니의 You're My Sunshine,

이 파파 위니는 가나 출신의 레게 가수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은 나의 햇살이니까요. 아, 이 여름 햇살 같으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니엠의 Daddy Cool. 바니엠 뭐 유명한 독일의 디스코 그룹이죠. Daddy Cool. 그래, 바로 저 멋진 남자야. 정말 쿨한 남자.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영어로 신청 안 해서 안 털어주나 하시면서 그래서 어렵게 보니엠 데리콜 이게 맞나 모르겠네 하시면서 영어로 보내셨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보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스펠링이 한자만 빠져서 아주 맞았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니엠 데리콜 아니면 그냥 누가 부르는지 모르지만 데리콜 그래도 됩니다. 0256님 또 김영숙님도 이 노래를 청하셨어요. 근데 9773님이 몇 주 고민하다가 백디 신청곡 보냅니다. 2000년 초반쯤 한때 유행했었어요. 중동 쪽 노래 같은데 제목 모름 가수 모름 물음표 다섯 물음표 여섯 개 따다다 이런 노래인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좀 물음표 여섯 개 따다다 이거는 제가 좀 아무튼 그러네요. 아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거의 미션급인 것 같네요. 본인이 이렇게 주셨는데 예 아무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따다다 최태주 씨 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굼베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첫 인사드립니다. 부탁합니다 하셨죠. 네. 역시 독일 그룹이에요. 바니엠처럼 저 멀리 황금의 땅 엘도라도 꿈과 희망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는 얘기죠. 채태주 씨 외에도 4121님 또 김장묵 씨 김선정님도 이 노래 청하셨어요. 오늘 주문하신 분들이 많네요. 곡마다. 문지은 씨가 날이 너무 더워요. 샤워하고 바닥에 딱 붙어서 선풍기 쐬며 라디오 듣습니다. 제일 시원하죠. 가끔 그거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목욕하고 빨개벗고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선풍기 틀어놓고 아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선풍기를요 바닥에 딱 붙여놓고 바닥에 누우면요 그거 아주 시원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덜덜거리면은 더 소리가 나니까 덜덜거리지 않는 선풍기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씨가 오늘 새싹이시네요. 첫 사연을 주셨네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백찬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형님 방송 들으며 즐겁게 일합니다. 아유 배경음악이군요. 치영 씨 감사합니다. 위세연 씨는 백디 제 동생이랑 5살 조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매미가 맴맴 울었어요. 그때 새가 날라와서 매미를 잡아서 자리를 잡고 먹더래요. 조카가 엄마 매미가 이제 새 뱃속에서 맴맴 울어요? 하고 묻더래요. 티인 동생이 아니 이제 매미는 울지 않아 죽었어. 아 티 성격이시니까 알려줬대요. 저희 귀여운 조카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희 세대로 치면은 요즘 5살이면요 저희 세대로 하면 한 15살 정도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까지는 몰라도 다 이해할 겁니다. 요즘 애들이면 먹이사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한숙경 씨군요. 백천님 저 열무김치 담아요. 아우 저 좋아하는데. 아, 옛날 생각나서 익으면 보리밥에 쓱쓱 비벼볼 생각입니다. 숟가락 들고 오세요. 진짜 가고 싶어요. 주소 불러주세요. 5013님의 신청곡 배달합니다. 백디의 다정한 진행과 민피디님의 멋진 선곡에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이 시간입니다. 라임이 아주 딱딱 맞네요. 백뮤직팀 늘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조용하게 응원하며 듣고 있어요. 이게 조용하게 참여 안 하면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이라는 노래 지금 청하셨죠? 네. 제임스 모리슨은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당신은 내게 사랑할 이유와 새로운 감정을 줬어요. 최민수 버전으로 할까요? 네, 포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모리슨의 노래 You Give Me Something. 이어서 유윤미 씨 청하셨었죠.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이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오늘 밤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마음 내키면 내게 와줘요 라는 유혹송입니다. 이 실크소닉은 브루노 마스죠. 브루노 마스는 뭐 마이클 잭슨 이후에 지금 지구촌 최고의 팝스타죠. 그리고 그의 동료 앤더슨 팩이 만든 듀엣입니다. 실크소닉. 리듬 앤 블루스 펑크 프로젝트죠. 예. 아까요. 뚜두두. 저희가 찾았어요. 이야, 우리 민희롱 PD가 찾아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게요. 뚤훅송이라고 정확한 제목은 이제 투낙투낙툰이라는 그러니까 인도 펀자브 대중가수죠. 달러 맨디라는 사람이 불렀는데요. 그 예능 프로예요. 그 S본부의 우차사의 만사마 캐릭터 배경음악으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9773님이 몇 주 고민하다 이거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중동 쪽 노래 같은데 제목 모름, 가수 모름, 뚜룩뚜룩 뚜따다다. 네, 인도 펀자브 대중가수 달러맨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더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생일송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리고 있죠. 뭐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스쳐가는 노래겠지만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6365님 콩으로 매일 들어요.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거기 덥죠. 칠곡사는 고향 친구 노정화, 내 아들 최우혁의 생일입니다. 신청곡은 백디가 알아서 틀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3703님은 언니 김경희 생일입니다. 평생 열심히 사는 우리 언니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5315님 둘째 올케 언니 생일이에요. 김연자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올케 언니가 아주 노래 잘하시겠네요. 1970님 저희 둘째 언니 민분순의 생일입니다. 저분은 11

1살 차이가 나서 엄마 같은 언니죠. 어제 전화했더니 여름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늘 고맙고 소중한 언니가 건강하길 바라고 막내가 생일 축하하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자, 생축송 불러드릴게요.

은순 씨 생일. 뚜루뚜루뚜뚜뚜뚜뚜뚜뚜 다다다. 재밌는 송이었어요. 글렌 메데이로스의 노래를 우리 96116님이 청하셨는데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를 청하셨는데 그 노래는 뭐 자주 나가서요. 오늘은 Long and Lasting Love라는 노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오래 간직할 사랑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라는 노래예요.

이렇게 합창이 들어가면은 대곡 느낌이 있죠. 네.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해도 아주 멋지겠습니다. 글렌 메데로스의 Long and Lasting Love에 이어진 호주 그룹이죠. Air Supply,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이었어요. 장세정 씨가 이 노래 청해서 우리 모두 같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라는 노래였어요. 8562님이 떼약뼈 제대로 받고 운행하고 있는 아들한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대구 시내버스 1118호 운행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걱정이시죠. 시원달콤한 아이스크림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아 씨가 비욘세의 러브 온 탑을 청하셨어요. 구문서 씨도 같은 곡을 청하셨네요. 오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점심 여유 있게 먹고 사무실 갑니다. 김현아 씨. 근데 현아 씨 들어갔는데 전에 점심이 이렇게 점심시간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사장님 와 계시는 거 아니겠죠? 아 사장님 아, 괜히 또 이거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 듣고 어디 가셨겠죠? 네. 비욘세 뭐 미국 최고의 리듬 앤 블루스 가수죠. 당신은 내 마음속에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당신이 내 사랑의 전부예요. 비욘세 러브 온 탑.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이종철 씨가 오랜만에 많이 웃다 가네요 하셨는데 아까 뚜루뚜루뚜루뚜루 이거 때문에 웃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덥습니다. 화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내일 수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밴드 앰브로시아가 노래하는 How Much I Feel.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날 12시에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북은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정체가 극심하고 이후 경기권 진입해선 입장에서 안성,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또 수도권 제일 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도 계양에서 송내 사이 정체 꾸준한 가운데 이후 조남 분기점 4, 5차로는 화물차 사고로 수암터널 4차로도 사고로 모두 차단되면서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쪽 이동 크게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서울에서 막 갈라져 나오 길목인 경기 광주 분기점 2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나 부근으로 서행하며 지납니다. 이 밖에 인천 쪽 영동선 봉평 터널 부근 2차로 작업 때문에 평창 일대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1297님께서요. 은디 부평에서 손주랑 같이 듣고 있어요. 손주가 3살이라 봐주다 보면 사연은 잘 못 보네요. 하지만 귀로 열심히 들으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하루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손주가 3살이군요. 그럼 자주 사연 못 보내셔도 이해합니다. 저희 딸은 아직 돌이 안 됐는데요. 딸이라 있다 보면은 양손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요즘 한창 물고 빨고 할 때라 입에 들어가는 거 뺏기 바쁘거든요. 침을 어찌나 흘리는지 수술을 닦아주기 바쁘고요. 근데 귀여워 죽겠어요 정말. 손주 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반제이분들도 그러시죠? 아이 키우고 계신 엄마 아빠 반제이분들도 공감하시죠? 지금 일하고 계시는 반제이분들도 사연을 많이 보내지 못하지만 귀는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 은디 압니다. 그래서 귀 죽지 않고 더 신나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이소나의 나의 첫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고정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오프닝에서 손주랑 같이 듣고 계셔서 잘 못 보신다고. 맞아요. 그 기로는 듣고 계시지만 사연 보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너무 이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서 못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시간 나실 때 보내주시면 되죠. 뭐 그죠? 1569님께서 저도 뭐가 바쁜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매일 애청하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저는 7학년 6반 반짝입니다. 바쁘죠 바쁘죠 바쁘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김순정님께서 응디 저는 지금 손녀 학원 데려다주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집에서 라디오 들었는데 어제 딸이 콩 깔아줘서 이제 카페에서도 핸드폰 라디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 따님분이 아주 큰일 하셨네요. 집까지 또 안 들어가도 되고 그죠? 근처에 산책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또 들으시면 좋죠.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합니다. 응디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에 이어서 반지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와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저 지금은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스 비드 렉스
5: 사무실에도
6: 렉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잠깐.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금잔디의 오라버니였습니다. 2095님께서 은간님 제주 택시 드라이버 땡땡땡입니다. 매일매일 목소리 안 들으면 이상할 정도로 팬입니다. 오늘도 은간 파이팅! 저 퀴즈 내는 줄 알았잖아요. 땡땡땡은 뭐예요? 택시 드라이버 땡땡땡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는 너무 궁금하네. 7057님께서 은가언님 팬입니다. 얼마 전에 태권도장을 용인으로 이전했는데 첫 수업을 앞두고 도복을 정리하고 출석부를 펼쳤습니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잠시 후 아이들의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질 생각에 마음도 함께 분주해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하, 이전하셨군요. 용인으로. 저희 신랑 고향이 용인인데. 이제 아이들이 시끌벅적해지겠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그리고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있고요.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 듣고 왔습니다. 김유식님께서요. 응디, 우리 아내는 제가 혼자 마트 간다고 하면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오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나 없는 자리에서 재밌게 놀려고 하면서 눈치를 줍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뭐해? 라면서 물어보는 수준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지요. 붙어있고 싶으니까. 저기 혼자 마트 간다 그러면 어머머 나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같이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고, 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 뭐야 친구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마음이고요. 화장실 가는 건 저도 참 진짜 화장실 가는 건 왜 물어보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어디가 화장실 가지. 화장실까지 따라올 판이에요. 정말로. 근데 그게 다 사랑해서 그렇대요. 0797님께서 응디 양치하다가 칫솔로 잇몸을 찔러봤어요. 아야 나파라. 오늘 아침에 또 실수라고 말았습니다. 다치진 않았고요. 아, 양치하다가 칫솔로 잇몸 찔러봤어요? 하고 물어보신 거구나. 난 또 찔러봤어요? 이러시길래 왜 찔러보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네. 제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허허허. 아, 칫솔로 잇몸 찔러봤죠. 왜 안 찔러봤겠어요. 너무 아프지 그거. 그 잇몸 자세히 혓바닥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부어있을걸요. 조금 있어야 가라앉아요. 에휴,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급하다고 막 이렇게 폭풍 양치하다가 확 찌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살살살. 에휴, 오늘 하루 뭐 혀로 이렇게 마사지 해줘야죠 잇몸.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와서 반제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합니다. 김태현의 999, 빈예서의 신기루 사랑.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우리 아내는 홈쇼핑을 너무 좋아해. 사실 나한테는 맨날 돈 아끼라고 뭐라고 막 잔소리하거든. 근데 정작 우리 아내는 홈쇼핑 보면서 매일매일 뭔가를 구입한다니까. 특히 방송에서 이 소리가 들리면 참지를 못해.

0: 오늘이 지나면 이 가격에 절대 못 만나십니다. 이번 찬스는요 꼭 잡으셔야 돼요. 마감 매진 5분 남았습니다. 아 뭐라고? 아유 5분밖에 안 남았다고? 어머머머 나 몰라. 잠깐만. 아우 지금 설거지할 때가 아니야. 아우 왜 이렇게 고무장갑 왜 이렇게 또 안 벗겨지는 거야? 빨리 여보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1: 여기
0: 당신 앞에 여기 있어. 눌러. 당신 지금 전화번호 눌러. 내가 눌러. 알았어. 자 눌러서 다시 주문해. 오케이 몇 분 남았지? 2분. 빨리 아 폭풍 같은 시간이었다. 무사히 주문했네. 아 여보 너무 많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고마워.
1: 아이 근데 여보 아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매일 홈쇼핑을 급하게 하던데 그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좀 여유있게 생각한 다음에 사면 안 돼? 그리고 당신 그동안 홈쇼핑 물건 너무 많이 샀잖아. 이제 더 이상 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아직도 남은 거야?
0: 어머머머머머머 당신 얘기한 거 들으니까는 뭐 마치 뭐 내가 뭐 어? 홈쇼핑에 뭐 중독된 사람 같은데? 아니야 나 다 필요한 것만 사는 거야. 요즘 집에 택배박스 쌓여있던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안 그래?
1: 대신 당신 차에 숨겨둔 거 내가 다 알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
0: 어머머 어떻게 알았지? 어머머 내 차도 살펴본 거야? 어?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내가 먹는 걸 많이 사서 금방 먹고 나면 없어지고 막 그래서 또 사는 거야. 어머머 나 지금 못 믿는 거야? 나 지금 과소비하는 아내라고 뭐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야 진짜라고.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강진의 땡벌이었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재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재철님께는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사실 홈쇼핑에서 매진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어머머 사야 되나? 어머머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찬스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막 이렇게 막 뭐 시험을 해보시잖아요. 뭐 팩트면은 팩트, 뭐 바지면은 막 입어서 이렇게 팔랑거리는 것도 보여주고 먹는 거는 옆에서 막 맛있게 먹고 막 이러면은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막 빠져들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아 아니야. 막 아니 저 굳이 아니 아니야 저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세트 매진 됐습니다. 제가 이제 2번 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러면 어머머머 1번 세트 하려고 그랬는데 아 2번 세트로 사야 되나 막 이러다가 여러분 매진 임박입니다 이러면은 어머머머 전화기 어디 있어 막 저희 엄마가 맨날 저한테 전화 오셔서 너 빨리 사이즈 뭐야 바지 사이즈 뭐야 뭐 이래요. 어? 내 바지 사이즈 왜? 아니 빨리 뭐야 M이야 L이야 빨리 뭐 M이야 M 이러면 알았어 끊어 막 이래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아니 저기 시원한 바지 저기 얼마 안 남았대 너 보냈으니까 입어. 엄마 취소해 취소해 나 필요 없어 나 바지 필요 없어. 그러면 아니 좋대 한번 입어봐. 근데 아까 왜 그렇게 급하게 한 거야 얼마 안 남았대 매진이래. 그래서 막 급하게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6673님께서 매진 임박 소리 들으면 심장이 쿵쿵 뛰는 건 저만의 일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혜사원님께서 근데 요즘 저도 홈쇼핑 식자재 많이 사요. 마트 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홈쇼핑으로 사놓으면 냉동실에 얼렸다가 먹고 싶을 때 조리해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홈쇼핑에서 진짜 싸게 많이 팔아요. 막 다섯 묶음, 여섯 묶음. 근데 많이 사놓으면 또 안 먹게 되긴 해. 냉동실에 넣어놓고. 근데 또 많이 주기 때문에 사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찌됐건 뭐 냉동실에 있으면 나중에 진짜 막 먹을 거 없을 때 녹여갖고 먹으면 좋긴 한데 또 냉동실 자리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 문제고. 2521님께서 뭐든 가하면 좋지 않죠. 아마 아내분도 남편분이 체크한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좀 자제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필요한 건 사야죠. 방금 좀 자제하실 거예요 라고 해서 남편분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근데 지금 사연자 주인공분은 남편분이 좀 많이 산다는 거 눈치를 좀 주는 걸 알아서 차에다가 숨겨놨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야 돼요.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사면 되지. 아 근데 또 필요한 거였는데 마침 세일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래서 이 창고가 점점 찹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세일 해가지고 한 5개 6개 사놨어. 근데 이제 그게 좀 오래 쓰다 보니까 뭐 비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쓰잖아요. 비누가 다 떨어졌어. 아우 비누 떨어졌네 사야겠다. 예전에 한 5개 사놓은 거 창고에 있는데 까먹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샀었나 안 샀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 특히나 돌돌이 있죠. 돌돌이 그 오래 쓰잖아요. 돌돌이 리필 엄청 사놓은 거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다니까요. 어머머 이거 언제 샀었지? 시켰는데. 그런 거 있어. 아무튼 우리 잘 자제를 하면서 필요한 것만 쏙쏙 삽시다.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어요. 자기야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우유진의 사랑꽃, 김소연의 도장을 찍어.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좋다.
1: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부 꾹꾹으로요. 박현빈의 대찬 인생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엔진과 냉각, 전기계통의 과열 위험까지 함께 커지곤 하는데요. 특히 장거리 운행 전이시라면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새지는 않는지 또 타이어 공기압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면

0: 작업 여파도 꾸준합니다. 평창 일대로 6km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이후 정체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월곶 부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김소유 박세미의 뭔들 못하겠어요 였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마련한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올해는 초복도 지나고 대서도 지나고 중복도 지났습니다. 근데 말복까지 한참 남았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8월 14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앞으로 더울 날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여름 더위 필수품을 검색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유행하는 여름 용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양산이랑 부채, 휴대용 선풍기는 당연하고요. 목에 하는 시원한 목걸이 그런 것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더울 때 뿌리는 스프레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것들 잘 챙겨서 건강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분 보충도 잘 하시고요. 너무 더운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휴식을 취하시길 바랄게요. 밭일 하시는 어르신분들 너무 오래 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시간이 한창 더운 시간이잖아요.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또 기운내서 오후 시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홍정화님의 사연이에요.

응디, 세월이 참 빠르지요. 평생을 늙지 않고 제 곁에서 젊은 모습 그대로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엄마 이마에 주름이 하나 둘 늘어나고 다리가 아프셔서 어르신들 사용하시는 보행기에 몸을 기대어야 거동이 가능한 엄마를 보면서 세월의 야속함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 진짜 예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고우세요. 꽃이 아무리 예쁜들 우리 엄마보다 예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당연히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가 천년만년 제 옆에 계셔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내 옆에 오래오래 함께 해주실 거죠? 꼭이요. 진짜예요.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정화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 꽃, 엄마를 위해서 신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꽃이 아무리 예쁜데 우리 엄마보다 예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엄마도 나이 들고 같이 익어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평생평생 또 옆에 있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죠. 건강하세요. 네, 정화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엄마를 위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바로 띄워드립니다. 애녹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주현미의 짝사랑, 안성훈의 엄마꽃.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에녹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주현미의 짝사랑, 안성훈의 엄마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김현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은디. 올해 1월에 직장이 이동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담은 편지로 힘을 주고 싶습니다. 여보, 혁이 아빠, 당신이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으로 인해 올해 1월 초에 서울을 떠나 대구로 내려간 지 어느새 6개월이 넘었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자취 생활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당신 혼자서 지내려면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겨야 돼. 나는 이곳 서울에서 우리 두 아들을 잘 챙기고 있을게.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당신한테 서운한 거 있어. 당신이 혼자서 생활하는 게 궁금하고 걱정돼서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면 당신은 왜 단 한 번도 제때 받지 않고 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당신 얼굴이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지? 나는 밤마다 당신이 해주는 팔베개가 없으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저리 뒹굴거리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드는데 당신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설마 6개월 넘게 떨어져 생활한다고 해서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니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변하면 안 돼. 그리고 다음 달에 휴가 받아서 서울 집으로 올라오면 모처럼 당신과 나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오붓하게 집에서 삼겹살 파티하자. 재밌겠지? 여보, 혁이 아빠 사랑해. 나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 내 맘 알지? 당신의 아내 현영이가. 와, 남편분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보통 우리 반짝이 분들은 전생에 무슨 복을 얻었길래 저기 이렇게 떨어져 사냐고 주말 부부 아니고 막 그러시는데 어머머 이렇게 또 두 아들까지 계신데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주 바라는 모습의 부부예요. 아, 그나저나 근데 왜 영상통화를 안 해주시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있는 거 궁금해서 영상통화하면 바로바로 제때제때 받으시지. 그러면은 의심사요. 바로바로 받으세요. 그 뭐 일하고 계셨거나 뭐 그러시는 건가? 아무튼 오랜만에 올라와서 삼겹살 파티하세요. 너무너무 즐겁겠다.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자, 사랑하는 남편분을 위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김용빈의 보고 싶어서, 현철의 I love you, 그리고 박주희의 자기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용빈의 보고 싶어서, 현철의 I love you, 그리고 박주희의 자기야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응디.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부대에서 장교로 근복무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겨울에 제설 작업 힘들지만 한여름에도 진짜 힘들거든요. 모기는 사납고 더위는 고되고 장맛비가 한 번 오면 진짜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군복무 중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분들께 기운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군 장병분들 힘내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저와 응디가 응원하겠습니다. 충성! 아, 경민재님께서 아주 그냥 힘차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맞죠? 겨울에 제설 작업, 눈이 오고 있는데 치우는 그 제설 작업, 와, 힘들죠, 힘들죠. 그리고 또 한여름에도 그 더위에 그 군복을 입고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기 강민재님이랑 저 응디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국군 장병분들을 위해서 신청해 주신 노래, 김영배의 남자답게 사는 법, 남진의 남자다잉, 그리고 장윤정의 짠짜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영배의 남자답게 사는 법, 남진의 남자다잉, 그리고 장윤정의 짠짜라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김남미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친언니가 집 앞에서 조그만 마트를 운영했는데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우여곡절 끝에 폐업하고 편의점을 새롭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언니하고 싸움도 참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각자 결혼해서 서로 사는 곳이 달라 만나기도 힘들어서 그런가? 언니가 힘들게 사는 걸 보니 안쓰럽고 속상해요. 그래도 우리 언니가 워낙 성실하거든요. 열심히 생활하는 만큼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언니 편의점이 대박나서 앞으로는 편안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동생인 제가 항상 언니를 응원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언니에게 파이팅과 함께 노래 선물 전달하고 싶어요. 응디 잘 배달해 주시겠어요? 언니를 위해서 노래 선물 신청하셨습니다. 아유, 우여곡절 끝에 폐업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감정 소모도 많이 됐을 거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또 어릴 때 많이 싸웠지만 나이 들면은 참 형제자매만큼 힘이 되는 친구가 없죠. 진짜 동생 말처럼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분 힘내세요. 남미님께서 친언니를 위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김용임의 부추 같은 인생

0: 좌석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여름 특집 당신에게 힘이 될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불멍 가습기 선물로 보내드려요. 방송 끝난 뒤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 찾아오시면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오늘 끝곡으로 최수호의 큰 고운다 띄워드리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 장거리 운행을 준비 중이시라면 온도에 영향을 받기 쉬운 타이어와 냉각수 등 차량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셔야겠는데요. 곳곳에 차량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남권인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쪽 순창 부근 2차로와 갓길이 대형 화물차의 불이 난 사고로 차단돼 뒤로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부산 쪽 경부선도 신탄진 졸음 쉼터 부근 4차로 대형 화물차 화재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뒤로는 신탄진부터 상서 하이패스 쪽으로 6km 구간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 정체는 안성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서울

쪽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평택 분기점 부근 주춤에다가 바람 부근 3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이후 정체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 가서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요. 잠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본격적이라는 말,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연습 끝,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 같죠? 여름이 이렇게 작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게 있을까요? 휴가 계획? 보양식 준비? 이 더위에 다이어트? 날도 더운데 무슨 본격이야. 생각만 해도 지치시죠. 웃을 준비, 즐길 준비만 되셨다면 좋은 노래 전해드릴게요. 두 시간 시원하게, 명랑하게 즐겨보아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나는 엄마 부탁해. 아이고.

0: 부탁할 때가 있다면 진짜 여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궁금하니까 또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도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빨갛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지금 전국이 아주 이글이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느껴지는 게 이틀 이상 이어지면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도 자주 드시고 수분 섭취도 그때그때 잘 하시고 12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야외 활동 조금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밖에 계시다면 그늘, 음지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나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요령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늘 점심 메뉴 뭐였어요? 저녁 메뉴는 뭐 드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환영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또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화면에 카메라 버튼 오른쪽 윗 상단에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Shorty Shiloh!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 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일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다방 오신 모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아주 귀여운 민원 넣어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오늘 1등 주인공 이십니다. 1276님 보내주셨어요. 콩디 진짜 덥습니다.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잠깐 편의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얼굴 타는 줄요 하시면서 카드 지갑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오셨대요. 엄청 더웠다고. 얼굴이 엄청 작으신가 봅니다. 1276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차에서 삶은 계란, 오이, 방울토마토, 당근 씹으면서 몸에 좋은 거 다 드시네. 당근 씹으면서 콩디 기다리고 있습니다. 6765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6492님 더워. 제발 비 좀 오나.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또 부산에는 비도 냉정하게 안 내리나 봐요. 사악하다 사악해. 그리고 권현만님 오늘은 꼭 1등을 쟁취할 것입니다. 콩디. 다음에 꼭 이 꿈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콩 언니 하시면서 오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부산 어제 37도였대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지낼만 하다고 언니의 행복한 목소리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힐링인데 우리 7916님에게 힐링이 될 수 있다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6449님 오늘 육자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꽤 많네요. 남편이 회식이라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전화통화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비몽사몽으로 출근했는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시까지 비몽사몽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연락을 하셨어야지. 라라랜드 시간이라 노래 듣고 마음 수양해야겠습니다. 뽀니 언니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6449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남편분께서 회식 상당히 늦게 끝나서 연락도 안 되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바로 푸신 듯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쵸? 이미 지났으니까. 6449님 오늘도 저랑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웃으면서 명랑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 더위가 꺾일 그 시기가 오기는 하려나요? 이 계절이 참 신기하게요. 진짜 이 더위가 갈까 싶은데 언젠가는 꼭 가잖아요. 이런 추위가 언젠가는 사라질까 싶은데 벌써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갈 거예요. 갈 때 되면. 걷다가 핑 도는 일상입니다. 김현우님도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박나미님, 남편 휴가라 늦은 점심 먹고요. 드라이브 중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드라이브 중이셔? 언니는 그대로라며 본인만 늙는 것 같대요. 박남희님. 늙는 게 뭐야? 이렇게 저 멀리 던져두고 살면 마음은 좀 편안하고 그리고 많이 웃어서 그런가? 뭐 많은 분들이 얼굴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박나미님 남편분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늙는다는 거, 나이 이런 거 저 멀리 던져두라고. 그러면 얼굴빛이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우리 박나미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고 여기에서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시원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죠.

0: 이번에 라라랜드 6944님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이거 뭐야? 소라야? 소라를 삶아서 초고추장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기름장, 소금 담겨져 있는 기름장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제 드신 거야? 아니면 오늘 드신 거야? 6944님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섭취하셨구나. 그리고 0864님 아 장미꽃이야. 아주 빨간 너무나 예쁘게 생긴 장미꽃 사진을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장미꽃 같아 콩디. 오늘도 출석입니다. 2시간 잘 듣고 갈게요.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864님도 더위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딸기 농장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여기는 김천이에요. 딸기 농장입니다. 35도 넘는 날씨, 너무 덥지만 9월 달에 딸기 모종 심는 시기라서 모종 잎사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다. 시원한 음악 들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3735님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주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 아 안에 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680님 오늘 초삼 아들이 방학해서 엄마 이제 널 돌봐야 해서 고생할 거니까 커피 한 잔 사달래서 얻어먹었습니다. 아 이제 방학을 해서 엄마가 이제 너를 돌봐야 되니까 나는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나 해서 초삼 아들에게 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또 빼서 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6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아이고 이 강아지는 또 뭐야. 우리 푸들이네. 크림 푸들인가요? 2991님 보내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댕댕이가 털이 길어서 힘들어해서 시원하게 미용시켜줬습니다. 미용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쁘구나. 4시간 동안 씨름했더니 댕댕이도 저도 힘들어서 대충 깎았더니 꼭 통닭같이 하셨는데 어우 예뻐요. 예뻐. 아 얼마나 시원할까요. 깨운하겠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한지원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하, 이 더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큰일일세. 그냥 여기는 바닷가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3982님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택배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두려고 오늘 마지막 인수인계하러 남편은 일 나갔습니다. 사실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하고 비도 많이 맞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남편에게 조금은 쉬어가자고 하고 싶네요. 자기야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이겨내자 하셨습니다. 7년 동안 택배를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들이 희노애락의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신 것 같아요. 방전되면 방전 상태를 그냥 두면 전원이 꺼지잖아요.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마음껏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제2막 시작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현실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 마치고 야구 직관하러 갑니다. 응원석 앞자리라 응원하면서 봐야 하는데 아 너무 덥네요. 야구장은 시원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열기 때문에 더 이열치열인 거 아닙니까? 아무튼 문자 잘 받았습니다. 고나연님도 문자 주셨고 김미영님 오셨습니다. 이양미님 더워도 너무 더워 기운이 없는데 라라랜드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맹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원한 시간 맹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향숙님도 찾아와주셨고 장인혜님 어서 오세요. 이소영님도 오셨습니다. 심은영님, 신유숙님, 권진옥님
1: 그리고 콩디를 왔죠 왔죠. 콩디 콩디 맨날 이렇게 이쁘기 있기 없기 우리 같이 가야지 하면서 문소연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귀엽

같습니다. 우리 주승원님, 김장세님 출석하셨다고 또 이렇게 신고해 주셨고 김병근님도 오셨습니다. 이저목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는 거죠? 그리고 1인자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점식님 그리고 방성경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이쁘네요. 다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자요 하시면서 전상화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은영님 너무 더운데 2시간 걸려서 면접 보고 왔어요. 좋은 결과 있으면 그 후기도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소확행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기 해서 몇 분 더 많은 분들 사연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박진영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은 엄정화 씨의 삼자대면이 되겠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 키워드가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아 피곤하죠 이거?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아주 머리 아파요 이런 거. 사랑은 하나인데 사람이 셋인 거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양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노래 속 삼각관계. 지금부터 라라 가족들의 매직송을 기다립니다. 기가 막힌 성공해 주신 분들께 수박 주스 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예요. 뮤직 이즈 매직. 오늘의 마법송 지금 나갑니다. 엄정화 씨의 삼자대면.

엄정화 씨의 삼자내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삼각관계입니다. 박지은님, 타샤니의 경고. 이거 경고 갖고 되겠습니까? 삼각관계를 대하는 테토녀가 부르는 노래 같아서 뭔가 시원시원한 노래라고 박지은님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아카시아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아, 그러네. 잘못된 만남이 있었네. 제 친구가 제 여친과 양다리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오, 이런 실화 곳곳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황은희님,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났죠? 그리고 우리 점식님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승철 씨의 노래 또 빼놓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고,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명근님은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 그리고 우리 민걸님은요, 엄정화 씨의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그리고 박미나님, 백지영 씨의 트라이앵글 번뜩 생각났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8006님이 보내주셨어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풀만한 음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사연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 잘 읽었습니다. 우리 박병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9645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신계주님도 저도 왔어요 저도 이러셨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샤니의 경고 듣겠습니다.

한유나님 Love is 터보의 노래 생각난다 하셨어요.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제 노래 같아서 어찌나 많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 노래 예전에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 할 때 김우진 오빠하고 이 노래를 한 이틀 3일 정말 연습해서 무대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네요. Love is 지금 나가고 있네요. 3699님 터보의 Love is 제가 군대 시절 삼각관계 딱 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님도 9033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친구와 사귀게 된다면 절망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9033님이 이런 내용과 함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터보의 Love is.

전에 좋아했던 오빠가 저하고 다른 여자하고 양다리하다 다른 여자 택해 결혼했네요. 진짜 노래 가사처럼 한 번 본 영화 두 번 보고 저녁 식사 두 번 했다네요. 이선희님. 삼각관계 대표 노래 간만에 신나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었죠? 김순중님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삼각관계 대표곡이죠. 4420님도 원하십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뱅그르르 뿅님 문자 주셨습니다. TTMI의 프리즘이 생각이 나셨대요. 이 곡도 친구가 사귀는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의 가사인가 봐요. 근데 멜로디가 상큼해서 가사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노래라고 뱅그르르 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했죠. 할 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송보라님 그랬죠. 아, 송보라님 보내주셨습니다. 9084님, 이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미사는 김지희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3자 되면 양다리 하면 박지훈의 Still Away 반전 있는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임혜정님도 박지훈의 Still Awa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전 있는 삼각관계 곡인데 가사

자, 끝까지 들으면 반전이 있습니다. 고래. 그리고 닉네임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볕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인데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조은영 님도 이 노래에 빠질 수 없잖아요 언니 하셨습니다. 그쵸, 잘못된 만남. 콩디와 우리는 잘된 만남 하시면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볕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선희 님도 참여해주셨고 오늘도 예쁜 콩디 박민경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혜진님 오셨네요. 90년대, 2000년대 노래들은 가사가 되게 짜증나거나 화나는 내용인데 곡은 빠르고 되게 신나는 거. 너무 화가 나는데 노래가 슬퍼봐. 아, 그것도... 아. 그것도 싫다. 생각하니까 싫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나게 만들었나 봐요. 에이, 잘 가라 하고.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고 박지훈 씨의 목소리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도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정체 가양대교 쪽으로 1시간 10분가량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분길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영동대교 진출로 앞두고 4차로에서 사고가 나 현재 진출입한 차들이 서로 크게 얽혀 있습니다. 뒤로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40여 분 지체 서행합니다. 또 일산에서 판교 쪽 수도권 제일순환선 자유로와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 소암터널 부근 정체 부쩍 길어져 있고요.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평택 분기점 부근과 발안에서 화성, 매송과 금천 일대로 지체 서행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연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콩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논현동에 사는 애청자 김연숙입니다. 자전거 타고 9년을 같은 길을 다니다 보니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며칠 전에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앞에서는 남학생이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서 자전거에서 내려 아이를 살피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부터 가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파서요. 그러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 걱정하신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출근 시간에 걱정은 됐지만 회사로 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 남학생이 괜찮으려나 일이 손에 잘 안 잡혔어요. 콩디, 저도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 손가락 골절로 수술하고 핀도 박아서 고통 속에서 한 달을 깁스하고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아,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코너길이나 언덕에서 내려올 땐 서행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안 되는 행동인 거 알지? 다치는 일 없으면 좋겠어. 공디, 더운 여름에 몸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신청곡은 이무진 청춘 만화 들려주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2부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노래 두 곡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연숙님의 어떤 가요가 아니라 오늘의 라방 잘 들어봤고요.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우리 김연숙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볼륨을 높여 때 CD를 CD 바구니에 다 2시간 동안 틀 CD를 다 담아와서 제가 원투 CD 기계에 다 넣고 음악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다시 KBS로 돌아와 보고 나니까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하고 우리 PD님이 음악을 다 선곡해 주시고 또 전해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 볼륨을 높여요 때 우리 PD님 유경숙 PD님이신데 엄청 조용조용하세요. 그리고 이 소리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걸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오늘의 인감이 아주 만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PD님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보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스처를 전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우리 PD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실수가 내일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문자가 막 쏟아질 때 몇백 개 분명히 봤거든요. 와 그거 한번 우리 PD님이 살짝 미스하셨다고 300개 좋아요 자연스러웠어요 하시면서 박기원님 청춘 만화가 잘못된 만남이 되었네요. 크크크 임혜정님 포당당님도 너무 웃겨 잠이 깨네요. 좋다 매력지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다 이쁘게 보이고 문 응주님도 PD님이 잘못된 만남 듣고 싶었네요. 듣고 싶었어 우리 PD님이. 양미수님도 사연자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셨죠. 우리 김연숙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2년 전인가 사이클을 타다가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이 왼쪽 뭐 어깨서부터 골반부터 뭐 허벅지 옆쪽을 다 쓸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이클을 못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위험하죠. 또 사이클은 더더욱이나 발이 묶여 있으니까.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 수신호를 줘도 음성으로 전해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또 사고가 날 때도 있으니까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민님 그래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도 먹고 그러면 그러기도 하죠. 제 실수에 비하면 뭐. 이종철님 이무진이 부릅니다. 잘못된 만나. 좋다 좋다. 우리 최은정님 선곡 실수 하지만 귀엽게 또 이렇게 봐주시고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원혜진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봄풀리는요 바람풀리가 되겠습니다. 바람 원하시죠?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바람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바람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샤프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제가 목소리 낮추면 집중되죠. 우리가 함께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바람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여름에 가장 시원한 바람은 사실은 에어컨 바람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선풍기 바람도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노래 많은 시원한 바람을 떠올리면서 마치 이 숲속 계곡에 발 담그고 앉았을 때 불어오는 그런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바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람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풀리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6660님 어떻게 하셨지? 퀴즈를 먼저 보셨나봐. 김범용씨의 바람바람바람. 김미애님도 김범용씨의 바람바람바람. 김은희님,

바람하면 바람 바람 바람 빠지면 안 돼요 하시면서 김은정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 맞추셨네. 2088님도 이 노래 틀어주세요. 바람 바람 바람 하셨습니다. 오늘 바람풀리 첫 곡은요 김범용 씨의 목소리입니다. 바람 바람 바람.

6847님 소방차의 하얀 바람. 하종철님도 이 노래 원하셨고요. 김지영님도 김지영님은 임창정 씨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나게 한 곡 부탁드려요. 블랙홍원이 하셨는데 이거 듣자 오늘. 소방차입니다. 하얀 바람.

9252님, 이지연님의 바람아 멈춰 나오, 나이가 대충 나오지요. 그런데요. 박지민님, 콩디, 이지연님의 바람아 멈춰 나오. 바람은 부는데 히터 바람 같아서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님, 이용님의 바람 듣고 싶다 하셨는데 이 노래 듣자, 이지연의 바람아 멈춰 나오.

광고 당연 듣고 싶어요. 1594님 안녕하세요. 뽀니 언니 너무 매력적이셔서 팬인데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너무 반가운 목소리야. 우유. 김강성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신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주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1594님 이쁘게 보아주셔 감사합니다. 노래 전해드릴게요. 김강석 씨의 목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봄플리 오늘 바람플리로 찾아갔습니다. 김범용 씨의 바람바람바람, 소방차의 하얀 바람, 그리고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네 곡 감상했습니다. 송기웅님 문자 하도 안 읽어주셔서 처음으로 콩에 글을 씁니다. 한 번도 안 읽어줬어요. 우리 송기웅님 미안합니다. 바람하면 나올의 바람 기억이죠. 송기웅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343님도 바람하면 나올님의 바람 기억이죠. 이 노래 참 좋은데 그죠? 그리고 김경민님은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오. 그리고 통통이님은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예민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최은정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송연주님도 조용필님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신은주님도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바바리 코트 깃을 세우고 낙엽 떨어진 공원을 걷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하셨고, 장우주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신청하진 않으셨어요. 이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처럼 왔다가, 아 가사에 들어가는구나.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이런 가사. 그래서 신청하셨군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심심했는데 콩디랑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장우준님 보내주셨어요. 김미림님, 10살 딸 아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를 흥얼거려요. 진짜요? 10살인데요? 와, 제목을 모르겠네요. 저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신청합니다. 우리 10살 딸아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 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정 님도 두 가지를 다 신청하셨네요. 바람의 노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임기인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작년 추석 특집 조용필 콘서트 보고서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올해는 이승철 콘서트 기대해봅니다. 임기인님 보내주셨어요. 신은주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손문호님도 참여해주셨고 김은희님, 도명웅님, 민은혜님도 참여해주셨고 구문선님도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보신 승환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민은혜님, 이번 언니 건강히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박기환님, 초짜 중년이라 노래가 낯서네요. 그래도 멜로디가 되게 정겹지 않습니까? 오늘 봄풀리 바람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풀리 마지막 곡은 소개해드린 대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3년 전 남편의 안식년 기념으로 우리 부부는 11박 12일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출발하기도 전에 남편은 초대형 캐리어에 선글라스에 여행용품을 한가득 사모았다. 아우, 여행 한번 가는데 뭘 그렇게 사? 다 필요해서 사는 거지. 아유, 가만히 있어. 아우, 당신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막 쓰면 되냐? 그렇게 따지면 평생 집에만 있어야 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 자기 몰라? 그래, 당신이나 실컷 놀러 다녀. 난 공항만 생각해도 어우, 피곤하다, 피곤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슬쩍 책 넓은 모자 하나를 사고 내일도 새로 샀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빨리 가자, 공항 늦으면 안 돼. 잠깐만 자기야, 가스 잠갔지? 셋톱 박스는? 코드 뽑았나? 수도는 확인했고? 현관 앞에서 몇 번을 확인하다가, 아, 자기야 자기야,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여보, 두꺼비 집 내리면 완벽 차단이잖아. 그렇게 우리는 마음까지 가볍게 유럽으로 떠났다.

0: 아유, 여행도 귀찮다더니 거봐, 오니까 얼마나 좋아.
1: 와, 유럽은 정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자기야. 와, 이게 죄다 한 데 모여있는 거야? 사진에서만 보던 거 직관하니까

0: 다시 여보.
1: 당신 저기 서봐. 남는 건 사진이야. 여기 서봐.
0: 여보, 여기서도 한 장. 거기 서봐, 서봐. 잠깐만 서 있어봐. 아, 저기, 익스큐즈 미. 픽처, 플리즈.
1: 여행은 정말 좋았다. 남편 말대로 돈보다 추억이 남는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렇게 11박 12일을 보내고
0: 아, 드디어 집이다. 집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설레?
1: 그니까 여행의 백미는 집에 들어오는 맛이잖아, 그치? 지쳤지만 싱글벙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0: 이게 무슨 냄새야?
1: 잠깐만, 이거 썩은 냄새인데? 여행 가기 직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며 내린 두꺼비 집. 그때는 몰랐다. 두꺼비 집을 내리면 냉장고도 같이 꺼진다는 걸. 자기야, 문 닫아. 줄줄 흐른다 그거.
0: 이게 다 뭐야.
1: 폭염 속 11박 12일 냉장고 안 음식들은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모두 다른 생명체가 되어 있었다. 결국 집에 오자마자 3시간 동안 버리고 닦고 씻고 여행의 여운 대신 냉장고 대청소와 몸살이 남았다. 심지어 나는 대상포진까지 얻었다. 올해도 남편 휴가에 맞춰 제주도로 떠난다. 이번엔 캐리어보다 먼저 챙길 것. 두꺼비 집은 건드리지 말 것. 명심 또 명심하며 여행을 기대하는 오후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어떤 가위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하치와 TJ의 남쪽 끝섬 들어봤고요. 오늘 어떤 가요는 신은혜님의 이야기로 그냥 시원하게 두꺼비 집을 내리신 거야. 신은혜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실시간 사연을 옆눈으로 봤잖아요. 와, 이정우님 냉장고 우쩌 어떻게 하셨지? 우리 벌써 그 뒷이야기를 두꺼비 집에서 다 유출을 하셨더라고요. 앙대앙대 냉장고는 어쩔 건데 하시면서 이종철님 보내셨고, 그리고 송보라님도 허걱 냉장고, 그리고 천은경님은 머이리 사진을 많이 찍어요. 샹젤리제 갔잖아. 에펠탑 거의 갔잖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박은하님 날파리 냄새 우약고, 그리고 박나미님은 웬일이니 진짜 여행지에서 생각 안 난 게 어디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긴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자기야 혹시 두꺼비 집 내리면 냉장고? 이러면서 중간에 생각났었어 봐요. 정말 김새잖아. 근데 끝까지 이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게 난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 뭐 다녀오셔서 냉장고 청소 시원하게 하셨지만 중간에 생각난 것보다 난 것 같아. 우리 박나미님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윤인숙님 큰 교훈을 얻은 여행이었네요. 하하하 하셨고, 어쩔 두꺼비 집을 내려놓다니 대단합니다. 이민영님, 이양희님 어떻게 두꺼비 집 내린다고 하실 때 예측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희님은 야 우리 은희님은 빅피처를 보시네. 혹시 냉장고 바꾸고 싶어서 큰 그림? 김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우리 라라가족 여러분들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 외에도 별이님, 이은희님, 홍덕진님, 5670님 신나신나 하셨고, 그리고 이효천님 꽃바람의 여인 콩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힘힘 네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찾아와 주셨고요. 이금주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보신다고 숙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중기님도 찾아와 주셨고 0678님 그리고 이종철님은 콩디 오늘은 춤 안 추시나 지치셨나 하시면서 용필형님 영원하라 하시면서

그래서 다양하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칠 리가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브라운 아이드 소리 아니구나. 오늘 끝곡은 오늘 노래를 라방에 두 곡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끝곡 이 곡이었네. 스위스로의 사랑해. 이 곡이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벌써 두 시간이 후딱 정말 순삭이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차와 도로 모두 뜨겁게 달궈졌던 하루였습니다. 퇴근 시간에 접어든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 나들목부터 송내 쪽으로 한 번에 15km 구간, 또 조남과 하기 분기점 일대로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퇴근 차량들 모아져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판교와 평촌, 조남 부근 주춤하다가 안현에서 송내, 김포와 자유로 부근으로 경기 동쪽에선 서하남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차가 많습니다. 또 더 내려간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 유성 분기점 인니차로 모두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는 남세종 나들목부터 6km 구간 정체 극심하고요. 서울시내도 일산 쪽 강변북로 청담대교 부근은 3차로에서 또 청담대교 남단 쪽 1차로도 각각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먼저 하면 100이면 100 나쁠 게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사와 안부 묻기입니다. 만난 지가 오래돼서 어색할까 봐, 괜히 낯간지러워서 혹은 귀찮아서 가진 이유들로 자꾸만 연락을 미루게 되지만요. 생각날 때 주저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사진첩에 3년 전 오늘이라면서 우리 사진이 뜨는 거야. 잘 지내지? 그냥 가볍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망설였던 일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닐 거고요. 생각보다 훨씬 기쁘고 반가울 겁니다. 이 얘기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그 연락 미루지 마세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저녁이에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5386님께서 청해주신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사느님 건강검진 마냥 미루게 되는 안부 인사. 저는 엄마랑 전화통화한 지도 3달 됐어요. 3달 되셨구나. 이게 뭔가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집안 분위기에 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전화를 딱 드렸을 때 무슨 일이야? 왜? 뭔 일인데? 이렇게 놀라시는 또 집안도 있어요. 잘 지내겠거니 예, 하는 또 집안도 있죠. 약간 저희 집도 예, 그런 쪽에 속합니다만 예, 생각 난 김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K3003님 매년 생일을 챙겨주는 친한 친구 생일을 올해는 놓쳐버려서 지금이라도 할까 말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프닝 멘트를 듣고 연락하려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더위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덧붙여 보려고요. 하하. 맞아요. 아,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든 기억이 나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고 누르기 직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냥 뭐 문득 생각나서 했어. 그간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운을 띄면 상대가 그 마음에 또 사르르 녹으면서 아우 나도 너 생각 많이 했는데 아이고 사는 게 바빠서 참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겠죠. K229님 떠오르는 얼굴들이 제법 되네요. 생각난 김에 오늘 연락 한번 싹 돌려봐야겠습니다. 잔소리 좀 듣겠지만요. 인디 덕에 유지되는 인간관계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이 연락 한번 싹 돌리려고 하다가 또 본인이 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몇 분만 하고 내일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12명이나 잠깐만 지금 시간 몇 시야. 아, 아니다. 샤워하고 빨리 자야 된다. 이렇게 또 안 하게 된다니까요. 김철이님, 린디 안녕하세요. 항상 저녁 준비하면서 듣는 스드인인데 요즘 더워서 저녁을 간단히 먹었더니 덩달아 스드인에도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더위 안 먹고 건강이 잘 있었는지 인디 안부가 궁금했는데 마침 오프닝이 안부 인사 얘기네요 하셨어요. 이 뭔가 그 생각의 사이클, 바이오리듬 이런 게 우리가 좀 맞아요, 그죠? 최리님 잘 오셨고, 아, 여러분들의 안부 또 문득 그리워지고, 예전엔 잘 보이던 닉네임들이 좀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또 꾸준하게 그냥 거의 뭐, 1500분 정도가, 예, 항상 빠짐없이, 1500분 하니까 밖에서 피디님이, 뭐야, 웬 허풍, 아, 꾸준하게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출발했고요.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우리 스틴 여러분의 출석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랑 뭘 하면서 함께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자, 사연 소개되시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네, 생방송 화요일 저녁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시작합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인데요. 이수희 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지금 시각 7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14분 딱 됐습니다. 자, 지각 없이 스딘 입장 잘 마치셨는지 확인 들어가야죠. 스딘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3091님, 야구 보러 가는 남편이랑 딸 라팍 앞에 내려주고 저는 인디 목소리 들으면서 오랜만에 자유부인합니다. 아, 좋아라. 아, 왜 같이 안 들어가시고요? 아, 그래요. 아, 라팍이라면은 대구에 있는 사자팀 구장인데

요즘 사자 팀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1등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 호랑이 팀과 결전이 있는데 잘 나가는 팀 응원하시면 아주 좋겠는데요. 자유부인 우리 3091님 다른 일 뭐 하실라나? 변은심님 강원도 고성에서 콩으로 청취 중입니다. 모기 기피제 뿌리고 들깨밭 비료도 주고 풀도 매면서 듣습니다. 새싹이에요 저요. 어서 오십시오 은심님. 고성에서 너무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지는 해 조금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 들어주신다니까 더 반갑잖아요. 주정희님 처음으로 번개 모임이 있어서 버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렙니다. 야호! 번개 모임 딱 좋네. 어떤 모임이세요? 친구들? 동창? 9458님 오늘 저녁은 나 밥 안 할 거니까 먹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헐, 쌀쌀맞기 그지없는 문자가 안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알았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동네 맛집 검색 중입니다. 실은 아침에 관리비 문제로 잠깐 다툼이 있었는데 아이 별것도 아닌 일에 정말 먹는 거로 이런 치졸한 보복을 할 줄이야. 정말 미처 몰랐네. 근데 저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싸르. 동네 솔로이신 지인 형님 만나서 맛있는 거에 시원하게 맥주도 한잔 할 겁니다. 아, 기쁜 소식 아내한테 안 들리게 하라. 아셨죠? 예. 그냥 풀 죽어서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재밌게 노셨어도요. 아내님이 들으실까봐 겁이 나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드라이빙 포인트에 이어서 모노의 파라다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자, 9157님께서는 지금 밭에 매운 땡초를 심어뒀었는데 말려서 먹으려고 다듬고 있습니다. 이거 사 먹으려면 엄청 비싸거든요. 저녁 식사 준비 시간에 자주 듣고 있는데요. 인사는 처음으로 드립니다. 부산 화명동 김서영이라고 합니다요. 아이고, 말씀도 정말 이쁘게 잘해주셨네. 또 성함도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우리 서영님 문자를 그냥 제대로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아, 땡초 엄청 좋아하는데 청양고추 같은 그 매운 고추, 저는 평소에 한 개 이상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그 먹었을 때 어떤 메뉴, 어떤 반찬에도 저는 항상 고추장에 땡초를 찍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정수리에서 뜨거운 김이 싹 나는 그 아찔한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서윤희님, 인디 안녕하세요. 듣기 모드만 하다가 자주 보이던 닉네임이 안 보인다는 말에 급하게 안부 인사 남깁니다. 오늘도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윤희님 연락 주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죠. 앞서 부산의 서영님도 그렇게 연락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준호님, 인디 돈 버는 게 참 힘드네요. 힘쓰는 직장에서 일하는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요. 마음은 직장에서 잔소리나 지적을 들으면서 힘들어지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아무 걱정 없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님께서도 자주 찾아주시는데 오늘 특히나 좀 힘든가 봅니다. 날씨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누적되니까 몸도 못 버티겠는데 하필 또 잔소리까지 마음이 좀 힘드니까 그런 하소연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준호님, 오늘만 그럴 거예요. 예, 좀 잘 좀 버티시고 빨리 좀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부산 서영님과 우리 이윤희님 그리고 준호님께 시원한 커피 한 잔씩 기분 전환하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파밤. 뿅뿅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뿅뿅을 부르는 노래. 아,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매를 부르는 노래, 그죠? 술을 부르는 노래, 혹은 이름을 부르는 노래, 사랑을 부르는 노래, 운동을 부르는 노래 등등 어떤 노래가 뭘 그렇게 부르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유도한다는 뜻도 되겠고요. 직접 부르는 노래도 되겠고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것이 따라온다, 이런 느낌. 뿅뿅을 부르는 노래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준비했는데 8042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고요. 여기에 선미의 가시나를 이어봅니다.

0: 지나?
1: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 선곡 채택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번뜩이는 선곡, 오늘의 센스쟁이에게는 커피 두 잔 보내드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뭘 그렇게 생각나게 했을까요? 뿅뿅을 부르는 노래 바로 만나봅니다. 오, 이 노래는 5284님 무조건 춤을 부르는 노래,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7005님 계절에 상관없이 냉면을 부르는 노래죠. 오늘같이 더운 날 더더욱 생각나게 해주는 노래입니다. 먹고 싶다.

2892님 클론의 초련이요. 이거는 손목 돌리기를 부르는 노래죠. 참신하다. 이 노래 들으면서 손목 안 돌리는 사람은 유죄 하셨거든요. 예, 맞죠. 돌릴 수밖에 없는데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예, 책임 못 집니다. 예.

저도 그러는데 볼빨간 사춘기 여행, 이거 여행 엄청 가고 싶어지죠. 김채리님도요, 항공권 예매를 부르는 노래 이 노래만 들으면 공항으로 바로 떠나고 싶어져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3: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좋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즐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유인음악가게 뿅뿅을 부르는 노래로 함께 했는데요. 오, 이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거의 한 달짜리인데? 아,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못 들려드린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센스쟁이는 과연 뭘 불렀는지, 주인공은 0741님이십니다. 저는요, 음이탈을 부르는 노래요. 제가 여자니까 여자 기준으로 정경화의 지상에서 영원으로요.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부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와, 음이탈을 부르는 노래도 와, 좋겠구나. 이 노래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약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느낌도 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0741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고요. 같이 들으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에 차량 내부 온도도 쉽게 뜨거워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냉각수와 타이어 점검으로 미리 사고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청도 원정 대구 방향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사고 때문에 뒤로는 고정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수도권으로 올라오신다면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정체 구간인 송내 5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나 뒤로는 안현 분기점부터 10km 구간 퇴근 정체 더디게 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김포에서 자유로 쪽으로 경기 동쪽에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또 성남 부근으로 판교에서 구리 쪽도 성남 요금소에서 서하남 상해부터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내내 차가 많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럼 혼나, 안 돼. 엄마의 등짝 스매싱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이 참신한 선곡은 우리 1504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듣는 내내 그냥 아우, 집에서 엄청 기다리고 막 혼날 텐데 큰일 났다. 아유, 어떡하니, 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집에 안 갈래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 2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트바 퀴즈,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죠. 기억에 남는 오늘의 순간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피스를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트바 퀴즈 시작합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상승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남자, 여자 어르신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2: 짜라쿠
1: 보내드립니다. 콩콩콩.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오늘 힌트곡인 김장훈의 난 남자다 였습니다. 김보라님께서 한 남자? 그 남자? 난 남자다? 한 남자? 아니고 그 남자? 아니고 난 남자다? 아니고 와 1문 3땡을 하시네. 야 이것도 최초다. 김혜민님 정답! 난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아닙니다.
1: 난 여자가 있는데
0: 비슷하다 음색은. 아 모르겠다. 생각났다가 또 안 나.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정답 스비트 퀴즈 하다 보면요 노래는 계속 딴 노래 나오지 이거 해야지 막 엄청 헷갈리거든요. 3861님 포이즌의 엄정화 짜쿠 나도 아 너무 신나셨는데 죄송해요. 아 너무 신나셨다. 아 포이즌의 엄정화 포이즌 뭐
1: 널 뒤로 한 채 그냥 걸었어 미안해하는 널 위해
0: 이런 느낌. 아 그런 비슷 리듬은 비슷한데 음색이 좀 다르죠 뭔가.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예. 5102님 아 정답 모르겠어요. 아니 찍어야지.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아쉽습니다. Beat It은 아니죠. Beat It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하, 힘들다. 조성호님께서는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죄송합니다.
1: 남자라는 이유로 뭐는
0: 이런 노래죠. 아 죄송해요. 잘 몰라가지고 아 멋들어지게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아 갑작스럽게 올라와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쯤에서 그럼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할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E 마이너.

그럼 정답은 박지윤의 난 남자야 였습니다. 당첨 많이 되셨어요. 아, 당첨 되셔봤자 10분이죠. 예, 정답은 많이 맞춰주셨고요. 그중에 추첨해서 10분 모시겠습니다. 경쟁률은 좀 높겠습니다만은. 아, 오늘 얼마 안 보내주셨네. 예, 경쟁률은 예, 낮습니다. 네. 자, 박지윤의 난 남자야. 아, 이 노래 맞나 했는데 힌트송 덕에 확신합니다 하신 우민수님 되셨습니다. 박지윤의 난 남자야. 수트 입고 했었던 무대가 기억납니다. 아, 진짜 멋있었죠. 와, 박지윤 씨. 아, 박지윤 씨 이때 진짜 멋있었어요. 모든 노래가 다. 구혜원님 축하드립니다. 딸과 매일 퀴즈 풉니다. 인디 항상 밝은 에너지 땡큐요. 정답 박지윤의 난 남자야. 네, 맞춰주셨어요. 9859님. 그리고 남편이랑 처음 듣는데 너무 좋아요.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손 꼭 잡고. 조현숙님도 당첨되셨습니다.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서 총 10분께 짜장라면 쿠폰 짜라쿠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고표에 올려놓을게요. 당첨되셨으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오늘 정답곡 듣고 올까요? 박지윤의 난 남자야.

박지윤의 난 남자야 였습니다. 아, 리듬 멋있죠. 진짜 퍼포먼스, 무대 굉장했는데 오늘 스윗더박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박지윤의 난 남자야.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선아님, 요즘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보면 진짜 난 남자야를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굵어지고 거뭇거뭇 콧수염도 나고요. 체격도 듬직해져서 진짜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올. 와, 2차 성징이 발현되는 모습을 부모님께서 지켜보시면 아이고 어른이 돼가네, 사춘기네, 참 신기하네 이런 모습. 그러게, 요즘 중학교 때 그치 사춘기 오죠. 예전인데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사춘기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초등학교 뭐 고학년 때부터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때는 진짜 중학교, 늦으면 고등학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요. 좀 늦었어요. 네, 외모도 그 수염도 좀 늦게 나고 목소리 변성기도 늦게 와가지고 중학교 때 그 아시는 분 아시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전화 이렇게 그 노래 뽐내기 나갔을 때 완전 여자 목소리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좀 늦게 발현이 됐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게 늙어갔죠.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아, 진짜 듬직해지면서, 그죠? 친구들이랑 막 농구나 뭐 축구하고 들어오면 막 멀게 져 있고, 모르는 사이에 막 팔에 근육도 생긴 것 같고, 막 그런 아들의 모습. 아, 건강하게 잘 커라. 고윤아님, 제가 제일 좋아한 여자 솔로 가수예요. 경주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그리운 그 시절. 하, 또 이 추억을 말씀해 주시네. 맞아. 그 여학생들, 그 뭔가 그 박지윤 씨 하면 생각나는 그 치마 있어요. 스커트. 촥, 약간 차이나 풍, 아니 쭉 떨어지는 치마인데 이렇게 옆에 트임이 이렇게 길게 있는 트임. 그걸로 해서 막 허리 구부렸다 섭혔다 막 이러면서 댄스를 하시죠. 허리 척추 운동을 막 하시는데, 와, 그게 너무 멋있죠. 난 남자야. 아, 진짜 멋있었겠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박지윤 씨 목소리 따라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독특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분들이 약간 가성을 섞어서 하면 좀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추억 속의 명곡 박지윤의 난 남자야. 오늘 스피드박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오늘의 장면 만나봐야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에 남는 순간들 같이 나눠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듣고 옵니다. 아, 2400님이 신청하신, 아, 이 노래들 딱 이 쯤 나오는 노래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예전에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엄청 나왔던 노래들, 진짜 저에게는 거의 뭐 클래식이죠. 2400님께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청해 주셨고요. 여기에 도시의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까지 듣고 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김현옥님, 친정 다녀오는 길이에요. 며칠 전부터 엄마가 수박이 다 컸으니까 먹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게 집에 오라는 얘기 같아서 오늘 신랑 휴무라 같이 다녀왔어요. 물론 수박도 먹었고요. 아주 칼을 대자마자 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점심도 맛있게 먹고 낮잠도 자고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엄마가 직접 키운 수박으로 선택했어요. 꼭 당첨되기를. 이렇게 예쁜 사연 당연히 제일 먼저 1순위로 읽어드려야죠. 잘 익은 수박 사진. 진짜 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올려놨는데 어떤 수박 사진보다도 진짜 어렸을 때 고향에 그 수박이 열렸을 때 그 수박밭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잘 익었는가 봅니다. 칼을 대기도 전에 쭉 하고 갈라지는 모습. 와, 마치 현옥님이 이 사연을 보니까 친정이라기보다 그냥 어렸을 때 일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이랑 참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신 것 같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6810님, 저의 고향 창녕 친정에 왔어요. 파라솔 아래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정원에 앉아서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마시는 커피 향이 너무 좋네요. 와,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이탈리아의 무슨 부호 느낌이에요. 피렌체 지방의 그 어떤 그 뭔가 그 있잖아요. 그 하여튼 귀족 같아요. 아, 파라솔이 아 그냥 나는 그냥 퍼렇고 하얗고 그냥 거기 아이스크림 간판 있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만 파라솔도 멋있다. 어유, 창녕 진짜. 야. 매일 있을 곳 매일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면은 너무 지금 감탄해서 잘 봤습니다. 9618님, 열무국수 대령했습니다. 입으로는 국수를, 귀로는 스드인을, 눈으로는 야구 보고 있습니다. 와, 진정한 멀티플레이어다. 와, 아, 열무국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어쩜 이렇게 진짜 맛있게 요리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혹시 그분이신가? 아, 너무 맛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아, 열무국수. 그치? 여름에 별미인데. 저는 열무김치는 지금 먹었는데 열무국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네. 아이, 땡기네. 먹어야겠네. 아, 오이도 얼마나 맛있을 거야. 7221님. 인디, 저 퇴근해요. 김해에서 제주도로요. 오! 내일부터 휴가거든요. 회사 퇴근해서 삼천포로 가고 있습니다. 배 타고 자동차도 싣고 제주도 갑니다. 너무 신나요. 제주 여행도 인디와 함께 할게요. 와, 제주도 그냥 대부분 비행기 타고 가신다는 소식만 들었지 배 타고 가시는 분들 진짜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럼 내 차도 거기 싣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 페리호라 그러나? 하여튼 그 저 아, 차들 엄청 많이 싣고 아, 더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부럽습니다. 휴가 잘 보내세요. 7말 8초 진짜 휴가 시즌이네. 잘 다녀오십시오. 조심히. 날씨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릴게요.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는 문자 보면서 어쩜 내 마음과 이렇게 똑같을까. 가 김태희님, 집에 가는 길에 보는 수박, 열무국수 이런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은요 너무 위험하고 잔인하고 부럽네요. 아 저도 한 입만요. 아 그럴 것 같아. 저도 이렇게 모니터에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 먹고 싶다. 그거 아시죠? 그 열무김치국수에 반찬은 열무김치로 하는 거. 아 진짜 맛있거든. 딴 게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입가심으로 딱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좋아하니까 이제 식당에서 먹을 때는 그냥 반 개 정도 나오는데 집에서 먹을 때는 그 반 개를 4등, 그러니까 네 조각, 하나를 2등분해서 네 조각을 이렇게 딱 올려주시죠. 맛있겠다. 또 그 삶은 달걀은 하루에 2개 이상인가? 3개 이상 먹으면 또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럼 처음 들어보시나? 아,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개 이상 먹지 말라고. 뭐 콜레스테롤 뭐. 아, 확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예, 전설이에요. 뭔 전설이야? 김슬기님. 와, 열무국수 맛있겠다. 스테인의 효능은요. 대략 만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먹장이 스테인들이 보내주시는 음식 사진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없어진 입맛을 다시 살려준달까요? 크크크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슬기님 사연 보고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밖에서 다른 일하면서 스테인을 듣고 있다면 이 사진도 보고 하면 바로 뭐 열무김치국수 해서 먹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바로 한 10분 20분 안에 뭔가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메뉴를 먹더라도 일단 식욕을 돋구니까 바로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아 그래야지 꼭 챙겨 먹어야지 이랬다가 집에 가면은 까먹어. 뭐였지? 근데 먹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 맛있긴 맛있었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마트가. 그럴 뿐입니다. K229님. 수박과 파라솔과 냉면과 제주도의 파도. 오늘의 스테이는 여름이었다. 맞네. 아, 보내주신 사진들 그리고 정리해주신 우리 작가님 PD님 덕분에 그냥 여름이었다 하셨습니다. 아, 하셨대. 아, 밖에서 PD님이 그렇게 몸 챙기셔서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보겠습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사춘기도 늦게 와가지고 좀 늦게 늙기 시작했는데 아,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마음고생하고 진짜 몸을 막 써가지고 팍 늙었어 아주. 그러니까 더 챙겨야 돼 몸을. 근데도 아, 아니야 진짜 확 늙었어. 아우 큰일 났어. 자, 오늘의 장면 이렇게 좋은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선물 챙겨드릴 겁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이수영의 단발머리 그리고 7554님이 청해주신 태연의 만약에.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화요일 저녁 이제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김휘진님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소개해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효진님. 퇴근길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날이에요. 호진님께 생일 축하 멘트 꼭 듣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 남겨봅니다. 잘 오셨어요. 퇴근길 지금쯤은 집에 도착하셨을라나요? 계속 잘 듣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생일인데도 정말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 DJ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 남겨달라 하면은 저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휘진님 생일 축하합니다. 유! 휘진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고 잘 태어나셨고 여름철에 정말 더운 날 태어나셔서 잘 살고 계십니다. 용기 잘 내셨고요. 제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아, 신청곡인데요. 인디, 애들은 왜 서로 보기만 해도 싸우는 걸까요? 밥 먹다가도 불꽃이 튑니다. 세 명, 아, 감당이 안 되네요. 휴,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싶어요. 아, 정말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아, 진짜 내가 나왔지만 니들 왜 그러니?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듣고 싶어서 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눈 딱 감으시고 한 3, 4분 도망갑시다. 2244님께 듀스의 여름 안에서 안겨드리면서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차량 화재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이 유난했던 하루였습니다. 퇴근 정체가 풀려가는 추세인 지금도 도로 돌발 구간 많은 편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쪽 금천을 막 지난 지점 2차로 충돌 사고로 막혀 있고요. 서울 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일산 쪽 강변북로도 반포에서 가양대교까지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군자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막바지 퇴근 정체 남아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송내 부근 양방향 정체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 부근에서 판교 분기점 또 판교에서 구리 쪽도 서하남과 강일을 중심으로 아직은 더딥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인은 그 답으로 쓰는 일을 추천합니다. 일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지나가는 일들을 쓰고 피어오른 감정을 기록하는 일. 잘 쓸 필요도 예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 딱 한 줄만 적어보시죠. 그럼 굳어있던 마음에 기분 좋은 파동이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리오 세이어 More Than I Can Say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28일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방법으로 시인은 쓰는 일을 추천했네요. 자질 필요도 없고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노트 한 구석이나 휴대전화 메모장에 오늘의 나는 어땠는지 써내려가 보는 거죠. 굳어있던 마음이 좀 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에 보낼 사연을 쓰는 일, 뭐 신청곡을 보내는 일, 그것도 어쩌면 마음을 좀 말랑하게 만드는 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0: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03님이 신청하신 브루스 윌리스 Save the Last Dance for Me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179님 부산입니다. 늘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210번 버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에 귀가 번쩍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집 도착해서 얼른 챙겨서 산책 나왔습니다. 부산 210번 버스 예. 기사분들이 드림밥 듣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겠다. 우리 버스를 타셨나? 아, 부산 210번 버스. 예, 어디로 운행하는 겁니까? 예, 저는 예, 항상 그 출발점하고 종착점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다니는지. 예, 예전에 좀 어렸을 때 버스에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노선, 예, 경로. 그래서 웬만한 저희 동네 다니는 버스는 다 외부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류장마다. 예, 그러시구나. 김경미 씨, 친구랑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친구는 여행이 목적, 예, 저는 콘서트가 목적. 최이재훈 오빠 마콘 예,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그 여운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네요. 예. 그러게요. 전국 투어 콘서트라고 저도 들었는데 보니까 제주에서 마무리를 하더군요. 지금 아직도 이 제주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이재훈 씨가. 제주로 내려갔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재밌게 알콩달콩 잘 사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제주도가 막혼, 예, 그 장소였나 봅니다. 아, 예. 뭐, 콘서트 가신 김에 참 좋네요. 이렇게 해서 제주에 가시게 되면 뭐 다른 도시들도 예, 여행하기 참 좋지만 제주는 좀 특별하잖아요. 자주 막 그렇게 갈 수 없는 아닌가? 더 자주 가시나 다른 도시보다? 네, 아무튼 다른 데보다는 더 특별하고 예,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예, 즐길거리들이 훨씬 더 새롭고 많으니까 콘서트 보러 가신 김에 이렇게 좀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여유를 좀 내셔서 관광도 하시고 네, 좀 쉬었다 오시면 참 좋죠. 좋네요. 예. 아, 그러면 친구분은 콘서트를 안 보신 거예요? 그렇게 되신 건가? 예. 그러니까 따로토 같이, 그쵸? 김경미 씨는 콘서트, 친구분은 여행. 그래서 또 끝나면 또 만나서, 예, 같이 또 여행도 하시고, 예. 이런 여행 좋네요. 3114님이 신청하신 패트릭 에르난데스 Born to be Alive 듣고요. 산타 에스메랄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Patrick Hernandez, Born to be Alive, 3114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이어서 Santa Esmeralda,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들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안정욱 씨, 꿈디는 갑작스런 여행을 즐기시나요?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출발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종일 일하고 신탄진 찍고 지인이랑 대천해수욕장 밤바다 보고 새벽에 다시 집으로 가려고요. 아마 24시간 뜬 눈 할 땐요. 힐링하고 올게요. 정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극한의 일정이네요. 네. 아니 24시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여행이라.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 그리고 어딜 가느냐. 아 이거 참 중요하죠. 예. 그게 허락이 된다면 정말 뭐 24시간 뭐 잠깐 잠깐 졸 수도 있고 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여행이라는 게 꼭 아주 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행을 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과 갔는데도 예 오히려 빈정상에서 이렇게 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여행은 그 뭘까요? 알 수가 없어서 예, 알 수가 없어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뭐 이것저것 그냥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 뭐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딱 그 본인의 어떤 여유 시간이 생겨야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아주 쓰러질 만큼 그렇게 피곤하지만 않으면 진짜 드림팝 밤 10시에 끝나고도 만약에 혹시라도 야 나랑 저기 동해 가서 해 뜨는 거 보고 올래?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 없어요. 네,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저는 준비가 좀 돼 있긴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현실로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왜냐면 더 저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밤에 갔다가 밤에 예 저기 가족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뭐 괜찮지 않나요? 뭐 저만 피곤한 건가? 아닌가? 야 아무튼 저는 늘상 이런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예, 뭐 그렇게까지 계획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게 놀다 오세요. 2463님 아들과 함께 별 보러 연천 당포성에 별 보러 왔습니다. 별 기다리며 드림팝과 함께하네요. 너무 좋아요. 와 연천 당포성? 성이라고 하니까 뭐 약간 유적지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잘 몰라서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아, 별이 이곳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많겠죠. 예. 야, 너무 좋겠는데요. Earth, Wind & Fire, Fantasy.

Our City, Fireflies.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절임팝 7월 28일 화요일 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181님, 라디오를 더 잘 듣기 위해서 오디오를 새로 장만했어요. 주파수가 자동으로 잡히는 오디오인데 드림팝을 못 잡네요. 결국 휴대전화로 듣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마음의 온도를 낮춰주니 훨씬 덜 덥습니다. 주파수 잡히는지 다시 시도해봐야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인가? 디지털이라면은 저희 주파수가 잡히지 않나요? 수도권에서는? 그쵸? 예. 네. 아날로그면은 조금 예. 조금 약할 수도 있겠는데 아, 갑자기 급 섭섭해지는데요. 이 오디오한테 너는 왜 106.1을 못 참니? 아니 수도권에 계신다면 예. 아, 좀 기분이 좀 그런데. 근데 요즘은요, 뭐

콩으로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예, 괜찮습니다. 그 저기 블루투스 스피커. 근데 이게 조금 귀찮아요. 약간 이게 잡아야 되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도. 라디오가 아주 짱짱하게 소리가 잘 나오면 너무 좋긴 하죠. 01811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202님,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산책을 합니다. 9살 막내한테 바람 쐬고 온다고 하고 나오는데 남편한테 엄마 바람 피고 온다고 하고 나갔어? 라고 했다네요. 한 글자 차이인데 식겁했습니다. 우리 한글이 이렇습니다. 에티, 떼끼. 아니, 어떻게 바람 쐬고를 바람 피고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 참, 또, 9살 막내 때문에 또 이렇게, 예, 한바탕, 더운 여름에 또 웃게 되네요. 아, 참. 뭐, 이거를 굳이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9살 아들한테. 예, 그러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4144님이 신청하신 켈리 클락슨 Because of You 그리고 제시카 심슨 I Wanna Love You Forever.

고품격 퀴즈 드림 밥 드림 퀴즈. 오늘은 영어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참 다양한 뜻을 가졌는데요. 라디오나 TV 등의 음량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죠. 물건의 부피라던가 양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데이빗 게타와 씨아가 함께한 쉬 울프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커져 볼륨 높이세, 아 볼륨 높이세. 네, 됐죠? 예, 보기 드립니다. 1번 볼륨, 2번 value, 3번 bloom.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데이빗 게타 씨아 쉐이 울프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볼륨이었습니다. 예, 볼륨. 예, 보기가 오늘은 영어라서 잠깐 살짝 긴장했어요. 거의 맨날 한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갑자기 박수진 작가가 이걸 영어로 쓴 거야. 예.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강씨, 요즘 열대야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예, 코어스의 Only When I Sleep 신청합니다. 저희한테 처음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데요. 제가 성함이 구자강 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반갑습니다. 열대야가 아마 8월 초까지는 계속 될 듯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장호의 드림팝 1부 끝곡 고월스의 When I Only When I Sleep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속도로 퇴근길 거의 정리됐습니다. 다만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하남 분기점 진출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통과하셔야겠고요. 현재 지체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남아있는데요. 장수에서 송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부산 쪽입니다. 한남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 소통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한남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지체고요. 녹천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0: Guess Who, These Eyes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내티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 하우징이지.

0: BTS 대성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3668님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드림팝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MTV 공연 버전 부탁드려 봅니다. 노래가 길어서 힘들까요? 아니요. 그래서 사슴 같은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1994년 이글스의 MTV 공연은 밴드가 해체한 이후 14년 만에 재결합해서 가진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녹음한 라이브 11곡과 신곡 4곡을 묶어서 새 음반도 발표하는데요. 이글스가 해체할 때 돈 헨리가 그랬죠. 지옥이 얼어붙기 전에는 절대 다시 모일 일 없다. 예, 이 말에 착안해서 앨범명도 Hell Freeze Over가 됐습니다. 뭐 직역을 하면 지옥이 얼어붙다. 관용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로 쓰이는 날이죠. 그 절대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날. 예, 이글스는 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호텔 캘리포니아를 새로운 모습으로 꺼내놨는데요. 퍼커션과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어우러진 호텔 캘리포니아 7분 동안 함께 감상하시죠.

0: Thank you. Thank you.
1: 오늘 사심 같은 노래들, 예. 이글스가 1994년에 발매한 Hell Freezes Over 앨범 중에서 Unplugged 라이브 버전으로 호텔 캘리포니아 들었습니다. 3668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연영씨, 듣기만 하다가 처음 글을 써보네요. 우리 아들이 조리사인데 3년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다네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답니다. 다른 곳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유, 이거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예, 회사가 폐업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회사가 없어지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예, 슬픈 일이긴 한데 3년을 근무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조리사로서 약간 발판을 다졌다라기보다는 예, 경험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잘 모르지만 저는 예,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도 들어가서 예, 여러 가지 것들을 겪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뭐 또 이제 음식도 만들고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예, 후회하는 뭐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예, 좋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기회가 아마 찾아올 겁니다. 뭐 물론 아드님이 더 지금은 뭔가 좀 절박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예, 잘 준비해서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이번 시간을 좀 삼아 봤으면 좋겠네요. 이 연영 씨한테 커피 쿠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소형 씨가 신청하셨어요. The Birds, Turn, Turn, Turn.

이소형 씨가 신청하신 The Birds, Turn, Turn, Turn 들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경화 씨, 가족들이 다 옥수수를 좋아해서 이맘때면 옥수수를 박스채 사서 먹어요. 껍질 까고 찌고 힘들기는 했지만 든든한 간식거리가 있어서 기분은 좋네요. 상호님도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듯한데 안 좋아합니다. 옥수수는 아니 그냥 제 그래서 예전에는 안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그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당을 넣잖아요. 왜 아시죠? 뉴 슈땡 요거를 이렇게 많이 넣으셔가지고 이제 옥수수에서 나오는 약간 짠맛도 좀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어우러지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너는 안 먹니? 그렇게 매번 말씀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예, 몇 번 먹어봤는데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제 커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자꾸 끼어요. 이 느낌이 저는 싫어요. 그게 예. 막 끼고 그 제 치아가 좀 잘못된 건지 막 며칠씩 끼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치간칫솔을 해도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왜 다른 건 괜찮은데 옥수수만 먹으면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굳이 뭐 먹으라고 하면 이렇게 옥수수 그 샐러드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다 이렇게 나달로 나온 거. 예.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예. 뿌리는 건데도 싫어합니다. 예. 참 희한하죠. 예. 아. 근데 그거는 또 좋아해요. 치즈랑 이렇게 옥수수랑 뭐 이렇게 아 이거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있으면은 뭐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뭐라 그래? 콘치즈라 그래야 되나요? 예. 치즈랑 옥수수랑 해서 이렇게 오븐에다가 예. 구운 거. 예. 그거는 또 먹습니다. 네. 아무튼 예. 옥수수는 보내실 생각일랑 뭐 보내주시지도 않겠지만 예. 아, 자, 제퍼슨 에어플레인 Summer of Love

자하 토르테 레인보우 인더 스카이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419님, 어느덧 딸이

취업한 지 한 달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톡이 왔네요. 용돈도 함께. 세상에, 언제 커서 엄마에게 용돈도 보내준 어른이 되었나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수고했다는 감사를 제 자신에게도 보내고 싶네요. 너무 자화자찬인가 싶지만 그래도 오늘만은 스스로에게 칭찬 듬뿍 해주려고요. 예, 모든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막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 매일 진짜 속만 썩이고 사춘기 때는 더 그렇고 야 진짜 저 친구가 어디 나가서 사람 구실이나 할까 이런 걱정으로 지냈는데 오 어느 날 취업도 하고 예 급여도 받고 그래서 용돈이라고 나한테 또 주고 이러면 그 순간 이제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 정말 진짜 짠하고 막 너무 애틋하고 좀 불쌍해 보이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그 가슴앓이를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3419님 말씀처럼 그래 나도 그런 시간을 보냈지. 예, 좀 본인도 좀 다독여 주면서 자존감을 조금 이렇게 가지시는 것도 나을 듯 싶습니다. 아이고. 야. 첫 월급에서 용돈 받으셨다고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예, 그거를 조금 잘 한번 살펴보세요. 1545님,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어제 삼계탕 사준 남편, 예, 모쪼록 즐겁게 놀고 오길 바랍니다. 예. 적금을 들어놓고 가셨군요. 혼자인 저는 사묘 이댕 육아 중이네. 와 오유 고양이 네 마리에 강아지 두 마리 오유. 아 이 근데 그냥 삼계탕만 사주셨어요? 오 너무 심하신데. 야 선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9676님이 신청하신 에바 캐시디 송버드 그리고 다이애나 크롤 I can't tell you why.

크롤, I can't tell you why 들었고요. 그 전에는 9676님이 신청하신 에바 캐시디 송버드 들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8848님, 오늘도 해냈다. 요즘 이 말이 참 좋아요. 저와 약속한 하루 3km 조깅하기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 항상 뿌듯합니다. 오늘도 해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날도 더울 때 또 뭔가를 몸을 움직여서 해내게 되면 그 뿌듯함이 더 하죠. 7452님, 저도 커피 쿠폰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어요. 방법을 모르시는군요. 보내드려야죠. 어떻게 쓰시는지. 자, 8848-7452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452님이 신청하셨어요. 안드레아 보첼리 멜로드라마.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사라 브라이트만 스카보로 페어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로우.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 조율의 시간을 갖습니다. 피아노의 건반과 현악기의 줄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최적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연주가에겐 공연을 하는 것만큼이나 공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잘 길들여놔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연주를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또 한 번 조율의 장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쓴 만큼 삐거덕삐거덕 할 테고요. 느슨해진 건반을 재조립하고 끊어진 줄을 갈아 끼우면서 그날 공연을 마무리하는 거겠죠?

나라는 악기를 하루 종일 바쁘게 연주하고 밤이 찾아오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꽤 생길 거예요. 귀찮

그렇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잘 챙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또 멋진 연주를 해내지 않겠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한번 해주세요. 조율 한영의 노래였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어요.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모든 사람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또 뛰어나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0: 또 자기만의 시간에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쉬어가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만 이렇게 너무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1490님, 바닥에 매트 깔고 누워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운동하긴 싫고 그렇다고 그냥 잠들기엔 다리가 퉁퉁 부었거든요. 부은 거 그냥 두면 살 된다잖아요. 밤그대 들으면서 피로 풀어요. 진짜 좋은 선택이세요. 저도 잘 부어서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하는데요. 확실히 효과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폼롤러나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또 롤러 있어요. 그런 걸로 뭉친 데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내 몸도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8328님, 선풍기 앞에서 머리 말리면서 우리 집 강아지 초코랑 눈싸움하고 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머리 다 말리면 뽀뽀 100번 해줄 거예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푸들입니다. 갈색 푸들. 눈이 땡그란데 진짜 이 땡그란 눈으로 하염없이 주인을 바라보고 있네요. 눈, 코가 다 까매서 단추 박힌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먼저 들으신 곡 김건모의 당신만이 였습니다.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033님, 혈당 관리가 필요해서 군것질 하고 싶을 때마다 1,000원씩 저축하고 있거든요. 사 먹었다 생각하고 그 돈 쓰는 대신 저축 통장에 이체하는 건데 일주일 만에 8만원 모였어요. 하루에 10번 이상 단 것들이 생각나다니 병원에서 혼날만 했네요. 약 먹기 싫으니까 이번엔 관리 제대로 해볼 거예요. 잘 시작하셨습니다. 혈당 관리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습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식습관이야말로 정말 정말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팍팍한 세상에 먹는 게 낙인데 이걸 포기한다는 게 참 어렵죠. 하지만 오래오래 살면서 맛있는 거 아주 오래 먹으려면 오히려 지금 조금 조절하고 또 쭉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응원합니다. 7042님, 장바구니에 담아둔 여름옷을 드디어 주문했어요. 8월 오기 전에

세일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무려 40% 할인에 쿠폰까지 써서 거의 반값에 샀습니다. 너무 신나요. 진짜 싸게 사셨네요.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사실 기술인데 이 타이밍 놓치면 진짜 속쓰리잖아요. 오늘 샀는데 다음날 50% 세일, 쿠폰 지급. 너무 배 아프죠? 잘하셨습니다. 0806님, 남편이랑 말다툼하고 세차장 왔어요. 저는 세차하면 기분이 풀리거든요. 구석구석 고압수 쏘고 거품 칠하고 싹싹 닦았더니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웃으면서 남편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세차로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 중에 많이 봤는데 0806님은 오, 특이하시네요. 근데 고압수 쏘고 막 이럴 때 예, 뭔가 이렇게 뭐 분출하는 정말 쏴주고 싶은 그런 대리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도 깨끗해지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4423님 신청곡입니다. 이어서 태연의 꿈 김태원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위험해. 다치니까 그런 건 하지 마. 알겠지?

친구네 가족과 펜션을 빌려 여름휴가를 갔다. 10살 동갑내기 아들들을 둔 덕에 벌써 3년째 여름을 함께하는 중이다. 펜션에 짐을 풀고 주방 위치를 확인한 다음 싸운 먹거리를 꺼내 정리하는데 유리문 밖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났다. 설마 옷도 안 갈아입고 물에 뛰어든다고? 친구와 동시에 눈이 동그래져선 애들 이름을 부르며 밖으로 나갔는데 두 아이가 펜션 마당에 간이로 설치된 수영장 앞에 신발만 얌전히 벗어둔 채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다. 아니, 애들이 옷 입고 물에 뛰어들면 말려야지 옆에서 뭐 했어? 맞네,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게 먼저네. 미안 미안, 동영상 찍느라 깜빡했어.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할까? 첨벙대며 노는 애들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남편들이 동시에 현장 수습에 나섰다. 아빠의 부름에 아 왜? 하며 수영장 밖으로 나온 애들을 가만히 보는데 양말은 왜 신고 들어갔담? 쓰고 있던 모자는 어딨지? 저기 둥둥 떠있네. 물에 젖은 옷이 무거운지 낑낑대며 벗어 바닥에 던지고는 애들이 맨몸으로 펜션을 뛰어다녔다. 가방을 열어 수영복을 꺼내 입힌 다음 두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와 친구는 거실에 앉아 묵은 수다를 떨었다. 애들 학교 얘기, 학원 얘기, 동네 돌아가던 얘기를 줄줄이 하며 얼음 동동 띄운 커피를 홀짝이는데 밖에서 또 한 번 물 튀기는 소리가 났다. 풍덩, 풍덩, 풍덩. 수영장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가 난담? 친구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소리의 정체를 찾아 밖으로 나갔는데 나는 내가 헛것을 본 줄 알았다. 간이 수영장 계단 위에 우뚝 선 남편이 아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수영장 물속에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위험하게 뭐 하는 거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 어깨에 쌀가마처럼 얹어진 아들은 엄마 오기 전에 던지라며 발버둥치고 물속에 이미 던져진 친구 아들과 그 아들의 아빠는 친구 눈치를 보고 제발 얌전히 놀 것을 경고하며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 잔디밭에서 슬라이딩 해도 돼? 안 돼, 다쳐. 와서 수박 먹어. 엄마, 나무 타기 해도 돼? 안 돼, 닥쳐. 와서 복숭아나 먹어. 아빠는 된다는데 왜 엄마는 안 되냐는 애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아휴,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 허락 아닌 허락을 하고 나니 아빠들이 더 신나 보이는 것도 같고.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사회적 체면과 나이를 다 내려놓고 언제 또 철없이 놀겠어. 근데 어쩜 10살과 40살 하는 짓이 이렇게 똑같을까 싶네.

하샤니의 경고 들으셨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친구네 가족과 여름휴가 다녀오셨나 봐요. 수영장 있는 펜션 빌려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시간 보내신 듯 합니다. 물론 아이들과 아빠들이 특히 더 말이죠. 엄마 입장에선 다칠까봐 걱정하신 듯한데 원래 저 나이 때 남자애들이 얌전히 안 놀잖아요. 아빠들도 알아서 잘 놀고 또 애들과도 잘 놀아줘서 그날 아주 꿀잠을 주무셨겠죠? 친구네 가족과 3년째 여름휴가 같이 했다는 것도 참 부럽습니다. 오래오래 그 우정 잘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3544님 신청곡이에요.

0: 너 없는 동안 김원준의 노래였어요. 409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였어요. 얼마 전에 다시 보는 가요 톱10 뭐 이렇게 너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김원준 씨 너 없는 동안 뭐 쇼 모두 잠든 후에 이 영상들 봤는데 와 진짜 정말 정말 앳되더라고요. 그리고 새삼 알게 됐지만 김원준 씨가 뮤지션입니다. 댄스도 댄스고 뭐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히트곡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윤주희님 조카가 곧 돌이거든요. 선물로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조카 얼굴을 넣어서 그림책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거든요. 조카 이름이 은별인데 은색 별이 모험을 떠나는 얘기랍니다. 돌잔치 날 공개할 거예요. 좋아해 주겠죠? 어머, 우리 조카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이모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책도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돌 때라서 어, 내 얼굴이네 이렇게 그냥 깨닫고 좋아할 텐데 두 살, 세 살, 네 살 되어가면서 더더 기억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6848님 내일 친구들과 여름휴가로 풀빌라 갑니다. 하루 종일 수영하고 낮잠 자고 고기 구워 먹고 쉬는 시간을 즐기려고요. 갈 때 운전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인생 첫 자동차 렌트라 떨려요. 친구들아 나 믿지? 옆에서 잔소리하기 없기다. 와 처음 렌트카 타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잘 하시겠죠? 처음 장거리 뛰고 그러신 건 아니죠? 초보 운전 아니시죠? 네, 안전하게 잘 갔다 오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3, 4, 5 모여서 풀빌라 빌려서 놀고 그렇게 휴가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7133님 드디어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시원섭섭하네요.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갑자기 헤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군대 또 가라면 자신 없지만 선임 후임들과 모여서 그냥 지내라면 그건 해보고 싶네요. 남은 기간 잘 지내라 얘들아. 건강하자. 그래요. 아무리 선임 후임 좋아도 군대 또 갈 순 없죠. 그리고 이 군대에서 정말 친했던 동기들끼리는 나중에 또 자주 만나고 평생 친구 되더라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고 계세요. 고병희의 흐린 날의 오후, 5393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포지션의 서머타임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이에요. 밤그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트와이스는 2015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됐어요. 눈으로 한 번, 귀로 또 한 번 감동을 주겠다는 포부를 팀 이름에 담았다고 합니다. 올해로 데뷔 11년 차고요. 얼마 전 여섯 번째 월드 투어를 마무리하기도 했어요. 오늘 골라온 Feel Special은 2019년에 발매된 여덟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JYP 박진영이 멤버들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곡이래요. 함께일 때 우린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노래에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내가 있어 난 다시 웃어.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의 로키 발보아. 최고의 헤비급 챔피언이던 로키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요.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 얘기를 들려주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스포츠 TV에서 로키에게 일생일대의 대결 하나를 제안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로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이 영화에서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인생이란 결국 난타전이야. 내가 얼마나 센 펀치를 날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센 펀치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야.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써내려갔던 일상의 장면 장면들을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기록한 김민철 작가의 산문집 모든 요일의 기록의 한 구절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휘청일까? 사소한 상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나이가 분명 있을 텐데 울음이 멈추는 나이가 나에게도 분명 올 텐데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러블리즈의 Destiny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로키 3 OST에서 Survivor의 Eye of the Tiger,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샤카칸의 Through the Fire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 아이의 한숨, 정인의 오르막길, 장혜진의 내게로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봐요. 샤이니의 방백.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의 밑줄에서 오늘 오랜만에 로키 영화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실버스타 스텔론이 그냥 근육질 스타로만 알려져 있어서 액션스타구나 했는데, 처음에 로키 영화를 만

만들 때 직접 그 시나리오를 썼던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영화로 만들어 달라고 엄청 찾아다니다가 만들어진 영화가 로키였다고 하니 참 재능이 많은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마지막 곡은 검정치마의 Everything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요. 잠깐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본격적이라는 말,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연습 끝, 진짜 시작이다. 이런 말 같죠? 여름이 이렇게 작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게 있을까요? 휴가 계획? 보양식 준비? 이 더위에 다이어트? 날도 더운데 무슨 본격이야. 생각만 해도 지치시죠. 웃을 준비, 즐길 준비만 되셨다면 좋은 노래 전해드릴게요. 두 시간 시원하게, 명랑하게 즐겨보아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아, 부탁할 때가 있다면 진짜 여름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궁금하니까 또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지도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 빨갛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지금 전국이 아주 이글이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느껴지는 게 이틀 이상 이어지면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도 자주 드시고 수분 섭취도 그때그때 잘 하시고 12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야외 활동 조금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밖에 계시다면 그늘, 음지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나 양산으로 그늘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요령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늘 점심 메뉴 뭐였어요? 저녁 메뉴는 뭐 드실 거예요? 다 좋습니다.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환영하니까 그냥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또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화면에 카메라 버튼 오른쪽 윗 상단에 있습니다. 꼭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Shorty Shiloh!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7: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드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우리끼리 나누는 일상 이야기 시간입니다. 본다방 오신 모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아주 귀여운 민원 넣어주시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됐든 오늘 1등 주인공 이십니다. 1276님 보내주셨어요. 콩디 진짜 덥습니다.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잠깐 편의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얼굴 타는 줄요 하시면서 카드 지갑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오셨대요. 엄청 더웠다고. 얼굴이 엄청 작으신가 봅니다. 1276님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드릴게요. 차에서 삶은 계란, 오이, 방울토마토, 당근 씹으면서 몸에 좋은 거 다 드시네. 당근 씹으면서 콩디 기다리고 있습니다. 6765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6492님 더워. 제발 비 좀 오나.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또 부산에는 비도 냉정하게 안 내리나 봐요. 사악하다 사악해. 그리고 권현만님 오늘은 꼭 1등을 쟁취할 것입니다. 콩디. 다음에 꼭 이 꿈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콩 언니 하시면서 오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부산 어제 37도였대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지낼만 하다고 언니의 행복한 목소리 들으며 힐링할게요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힐링인데 우리 7916님에게 힐링이 될 수 있다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6449님 오늘 육자로 시작하는 문자들이 꽤 많네요. 남편이 회식이라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전화통화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비몽사몽으로 출근했는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시까지 비몽사몽 기다리신 거야. 남편은 연락을 하셨어야지. 라라랜드 시간이라 노래 듣고 마음 수양해야겠습니다. 뽀니 언니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6449님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남편분께서 회식 상당히 늦게 끝나서 연락도 안 되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바로 푸신 듯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쵸? 이미 지났으니까. 6449님 오늘도 저랑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웃으면서 명랑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 더위가 꺾일 그 시기가 오기는 하려나요? 이 계절이 참 신기하게요. 진짜 이 더위가 갈까 싶은데 언젠가는 꼭 가잖아요. 이런 추위가 언젠가는 사라질까 싶은데 벌써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갈 거예요. 갈 때 되면. 걷다가 핑 도는 일상입니다. 김현우님도 문자 보태주셨습니다. 박나미님 남편 휴가라 늦은 점심 먹고요. 드라이브 중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드라이브 중이셔? 언니는 그대로라며 본인만 늙는 것 같대요. 박남희님. 늙는 게 뭐야? 이렇게 저 멀리 던져두고 살면 마음은 좀 편안하고 그리고 많이 웃어서 그런가? 뭐 많은 분들이 얼굴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박나미님 남편분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늙는다는 거 나이 이런 거 저 멀리 던져두라고. 그러면 얼굴빛이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우리 박나미님의 사연까지 전해드렸고 여기에서 DJ DOC의 해변으로 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시원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죠.

이번에 라라랜드 6944님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이거 뭐야? 소라야? 소라를 삶아서 초고추장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기름장, 소금 담겨져 있는 기름장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제 드신 거야? 아니면 오늘 드신 거야? 6944님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섭취하셨구나. 그리고 0864님 아 장미꽃이야. 아주 빨간 너무나 예쁘게 생긴 장미꽃 사진을 하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장미꽃 같아 콩디. 오늘도 출석입니다. 2시간 잘 듣고 갈게요.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0864님도 더위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딸기 농장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여기는 김천이에요. 딸기 농장입니다. 35도 넘는 날씨, 너무 덥지만 9월 달에 딸기 모종 심는 시기라서 모종 잎사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으시겠다. 시원한 음악 들으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3735님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주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 아 안에 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1680님 오늘 초삼 아들이 방학해서 엄마 이제 널 돌봐야 해서 고생할 거니까 커피 한 잔 사달래서 얻어먹었습니다. 아 이제 방학을 해서 엄마가 이제 너를 돌봐야 되니까 나는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나 해서 초삼 아들에게 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또 빼서 드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68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아이고 이 강아지는 또 뭐야. 우리 푸들이네. 크림 푸들인가요? 2991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댕댕이가 털이 길어서 힘들어해서 시원하게 미용시켜줬습니다. 미용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쁘구나. 4시간 동안 씨름했더니 댕댕이도 저도 힘들어서 대충 깎았더니 꼭 통닭같이 하셨는데 어우 예뻐요. 예뻐. 아 얼마나 시원할까요. 깨운하겠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한지원님 모셨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하, 이 더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큰일일세. 그냥 여기는 바닷가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3982님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택배일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두려고 오늘 마지막 인수인계하러 남편은 일 나갔습니다. 사실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하고 비도 많이 맞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남편에게 조금은 쉬어가자고 하고 싶네요. 자기야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도 잘 이겨내자 하셨습니다. 7년 동안 택배를 하시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들이 희노애락의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신 것 같아요. 방전되면 방전 상태를 그냥 두면 전원이 꺼지잖아요. 그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마음껏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하게 제2막 시작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현실님도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일 마치고 야구 직관하러 갑니다. 응원석 앞자리라 응원하면서 봐야 하는데 아 너무 덥네요. 야구장은 시원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열기 때문에 더 이열치열인 거 아닙니까? 아무튼 문자 잘 받았습니다. 고나연님도 문자 주셨고 김미영님 오셨습니다. 이양미님 더워도 너무 더워 기운이 없는데 라라랜드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맹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원한 시간 맹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향숙님도 찾아와 주셨고 장인혜님 어서 오세요. 이소영님도 오셨습니다. 심은영님 신유숙님 권진홍님 그리고 콩디를 왔죠.

콩디콩디 맨날 이렇게 이쁘기 있기 없기 우리 같이 가야지 하면서 문소연님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귀엽습니다. 우리 주승원님 김장세님 출석하셨다고 또 이렇게 신고해 주셨고 김병근님도 오셨습니다. 이저몽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는 거죠? 그리고 1인자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점식님 그리고 방성경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이쁘네요. 다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자요 하시면서 전상화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은영님 너무 더운데 2시간 걸려서 면접 보고 왔어요. 좋은 결과 있으면 그 후기도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소소한 이야기들 소확행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기 해서 몇 분 더 많은 분들 사연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박진영 씨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마법송은 엄정화 씨의 삼자대면이 되겠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 키워드가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아, 피곤하죠 이거?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아주 머리 아파요 이런 거. 사랑은 하나인데 사람이 셋인 거야.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양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노래 속 삼각관계. 지금부터 라라 가족들의 매직송을 기다립니다. 기가 막힌 성공해주신 분들께 수박 주스 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예요. 뮤직 이즈 매직. 오늘의 마법송 지금 나갑니다. 엄정화 씨의 삼자대면.

엄정화 씨의 삼자대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직 매직 삼각관계입니다. 박지은님, 타샤니의 경고. 이거 경고 갖고 되겠습니까? 삼각관계를 대하는 테토녀가 부르는 노래 같아서 뭔가 시원시원한 노래라고 박지은님 문자 던져주셨습니다. 아카시아 닉네임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아, 그러네. 잘못된 만남이 있었네. 제 친구가 제 여친과 양다리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오, 이런 실화 곳곳에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황은희님,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났죠? 그리고 우리 점식님은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승철 씨의 노래 또 빼놓지 않고 문자 보내주셨고.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000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명근님은 박미경 씨의 2부의 경고. 그리고 우리 민걸님은요. 엄정화 씨의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그리고 박미나님 백지영 씨의 트라이앵글 번뜩 생각났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마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8006님이 보내주셨어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 풀만한 음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소리만 듣다가 처음 사연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혼자 잘 읽었습니다. 우리 박병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9645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고 신계주님도 저도 왔어요 저도 이러셨는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샤니의 경고 듣겠습니다.

한유나님 Love is 터보의 노래 생각난다 하셨어요.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제 노래 같아서 어찌나 많이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 노래 예전에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 할 때 김우진 오빠하고 이 노래를 한 이틀 3일 정말 연습해서 무대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네요. Love is 지금 나가고 있네요. 3699님 터보의 Love is 제가 군대 시절 삼각관계 딱 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님도 9033님도 이 노래 원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친구와 사귀게 된다면 절망하게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9033님이 이런 내용과 함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터보의 Love is.

전에 좋아했던 오빠가 저하고 다른 여자하고 양다리하다 다른 여자 특혜 결혼했네요. 진짜 노래 가사처럼 한 번 본 영화 두 번 보고 저녁 식사 두 번 했다네요. 이선희님. 삼각관계 대표 노래 간만에 신나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이 노래가 듣고 싶었죠? 김순중님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삼각관계 대표곡이죠. 4420님도 원하십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잠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뱅그르르 뿅님 문자 주셨습니다. TTMI의 프리즘이 생각이 나셨대요. 이 곡도 친구가 사귀는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의 가사인가 봐요. 근데 멜로디가 상큼해서 가사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노래라고 뱅그르르 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했죠. 할 때가 너무 좋아요. 우리 송보라님 그랬죠. 아, 송보라님 보내주셨습니다. 9084님, 이원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미사는 김지희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3자 되면 양다리 하면 박지훈의 Still Away 반전 있는 노래 듣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해

있습니다. 임혜정 님도 박지윤의 Still Awa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전 있는 삼각관계 곡인데 가사 끝까지 들으면 반전이 있습니다. 고래. 그리고 닉네임이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볕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인데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조은영 님도 이 노래 빠질 수 없잖아요 언니 하셨습니다. 그쵸, 잘못된 만남. 콩디와 우리는 잘된 만남 하시면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볕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선희 님도 참여해주셨고 오늘도 예쁜 콩디 박민경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원혜진님 오셨네요. 90년대 2000년대 노래들은 가사가 되게 짜증나거나 화나는 내용인데 곡은 빠르고 되게 신나는 거. 너무 화가 나는데 노래가 슬퍼봐. 아 그것도 그것도 싫다. 생각하니까 싫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신나게 만들었나 봐요. 에이 잘 가라 하고.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끊고 박지훈 씨의 목소리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연숙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콩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논현동에 사는 애청자 김연숙입니다. 자전거 타고 9년을 같은 길을 다니다 보니 사건 사고도 참 많았어요. 며칠 전에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앞에서 오는 남학생이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서 자전거에서 내려 아이를 살피고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병원부터 가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파서요. 그러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 걱정하신다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출근 시간에 걱정은 됐지만 회사로 왔습니다. 일하는 내내 그 남학생이 괜찮으려나 일이 손에 잘 안 잡혔어요. 콩디, 저도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 손가락 골절로 수술하고 핀도 박아서 고통 속에서 한 달을 깁스하고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아,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코너길이나 언덕에서 내려올 땐 서행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휴대폰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안 되는 행동인 거 알지? 다치는 일 없으면 좋겠어. 공디, 더운 여름에 몸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신청곡은 이무진 청춘 만화 들려주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2부 오늘의 라방에 이어서 노래 두 곡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방 김연숙님의 어떤 가요가 아니라 오늘의 라방 잘 들어봤고요. 먼저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우리 김연숙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볼륨을 높여 때 CD를 CD 바구니에 다 2시간 동안 틀 CD를 다 담아와서 제가 원투 CD 기계에 다 넣고 음악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다시 KBS로 돌아와 보고 나니까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하고 우리 PD님이 음악을 다 선곡해 주시고 또 전해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때가 그리울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 볼륨을 높여요 때 우리 PD님 유경숙 PD님이신데 엄청 조용조용하세요. 그리고 이 소리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걸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오늘의 인감이 아주 만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PD님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보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스처를 전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우리 PD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실수가 내일 에피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문자가 막 쏟아질 때 몇백 개 분명히 봤거든요. 와 그거 한번 우리 PD님이 살짝 미스하셨다고 300개 좋아요 자연스러웠어요 하시면서 박기원님 청춘 만화가 잘못된 만남이 되었네요. 크크크 임혜정님 포당당님도 너무 웃겨 잠이 깨네요. 좋다 매력지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다 이쁘게 보이고 문 응주님도 PD님이 잘못된 만남 듣고 싶었네요. 듣고 싶었어 우리 PD님이. 양미수님도 사연자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목

목소리가 너무 예쁘셨죠. 우리 김연숙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2년 전인가 사이클을 타다가 정말 심하게 다쳤어요. 이 왼쪽 뭐 어깨서부터 골반부터 뭐 허벅지 옆쪽을 다 쓸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이클을 못 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위험하죠. 또 사이클은 더더욱이나 발이 묶여 있으니까.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 수신호를 줘도 음성으로 전해도 피하지 못하고 그냥 또 사고가 날 때도 있으니까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민님 그래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도 먹고 그러면 그러기도 하죠. 제 실수에 비하면 뭐. 이종철님 이무진이 부릅니다. 잘못된 만나. 좋다 좋다. 우리 최은정님 선곡 실수 하지만 귀엽게 또 이렇게 봐주시고 웃음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원혜진님의 문자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우리들의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봄풀리는요 바람풀리가 되겠습니다. 바람 원하시죠?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바람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바람이 들어가는 노래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럼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샤프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제가 목소리 낮추면 집중되죠. 우리가 함께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바람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여름에 가장 시원한 바람은 사실은 에어컨 바람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선풍기 바람도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노래 많은 시원한 바람을 떠올리면서 마치 이 숲속 계곡에 발 담그고 앉았을 때 불어오는 그런 시원하다 못해 서늘한 바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람플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봄플리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6660님 어떻게 하셨지? 퀴즈를 먼저 보셨나봐. 김범용 씨의 바람 바람 바람. 김...

김은희님도 김범용씨의 바람바람바람. 김은희님 바람하면 바람바람바람 빠지면 안 돼요 하시면서 김은정님도 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 맞추셨네. 2088님도 이 노래 틀어주세요. 바람바람바람 하셨습니다. 오늘 바람풀리 첫 곡은요 김범용씨의 목소리입니다. 바람바람바람 바람.

6847님 소방차의 하얀 바람. 하종철님도 이 노래 원하셨고요. 김지영님도 김지영님은 임창정 씨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나게 한 곡 부탁드려요. 블랙홍원이 하셨는데 이거 듣자 오늘. 소방차입니다. 하얀 바람.

9252님, 이지연님의 바람아 멈추어 나오, 나이가 대충 나오지요. 그런데요. 박지민님, 꽁디, 이지연님의 바람아 멈추어 나오. 바람은 부는데 히터 바람 같아서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님, 이용님의 바람 듣고 싶다 하셨는데 이 노래 듣자,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 나오.

1795님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당연 듣고 싶어요. 1594님 안녕하세요 보니 언니 너무 매력적이셔서 팬인데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너무 반가운 목소리야. 우유.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자주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1594님 이쁘게 보아주셔 감사합니다. 노래 전해드릴게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봄플리 오늘 바람플리로 찾아갔습니다. 김범용 씨의 바람바람바람, 소방차의 하얀바람, 그리고 이지연 씨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고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네 곡 감상했습니다. 송기웅님 문자 하도 안 읽어주셔서 처음으로 콩에 글을 씁니다. 한 번도 안 읽어줬어요. 우리 송기웅님 미안합니다. 바람하면 나올의 바람 기억이죠. 송기웅님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343님도 바람하면 나올님의 바람 기억이죠. 이 노래 참 좋은데 그죠? 그리고 김경민님은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오. 그리고 통통이님은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예민의 노래 신청하셨고요. 최은정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생각난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송연주님도 조용필님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신은주님도 이상우 씨의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바바리 코트 깃을 세우고 낙엽 떨어진 공원을 걷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하셨고, 장우주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신청하진 않으셨어요. 이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처럼 왔다가, 아 가사에 들어가는구나,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이런 가사.

그래서 신청하셨군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심심했는데 콩디랑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장우준님 보내주셨어요. 김미림님, 10살 딸 아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를 흥얼거려요. 진짜요? 10살인데요? 와, 제목을 모르겠네요. 저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신청합니다. 우리 10살 딸아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 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어머님은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를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정 님도 두 가지를 다 신청하셨네요. 바람의 노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임기인님,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작년 추석 특집 조용필 콘서트 보고서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올해는 이승철 콘서트 기대해봅니다. 임기인님 보내주셨어요. 신은주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손문호님도 참여해주셨고 김은희님, 도명웅님, 민은혜님도 참여해주셨고 구문서님도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보신 승환님도 이모티콘 보내주셨어요. 민은혜님, 이번 언니 건강이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박기환님, 초짜 중년이라 노래가 낯서네요. 그래도 멜로디가 되게 정겹지 않습니까? 오늘 봄풀리 바람풀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풀리 마지막 곡은 소개해드린 대로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가요? 준비할게요.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3년 전 남편의 안식년 기념으로 우리 부부는 11박 12일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출발하기도 전에 남편은 초대형 캐리어에 선글라스에 여행용품을 한가득 사모았다. 아우, 여행 한번 가는데 뭘 그렇게 사?
1: 다 필요해서 사는 거지. 아유, 가만히 있어.
0: 아우, 당신 퇴직도 얼마 안 남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막 쓰면 되냐?
1: 그렇게 따지면 평생 집에만 있어야 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어? 자기 몰라?
0: 그래, 당신이나 실컷 놀러 다녀. 난 공항만 생각해도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1: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슬쩍 책 넓은 모자 하나를 사고 내일도 새로 샀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0: 빨리 가자, 공항 늦으면 안 돼. 잠깐만 자기야, 가스 잠갔지? 셋톱박스는? 코드 뽑았나? 수도는 확인했고?
1: 현관 앞에서 몇 번을 확인하다가,
0: 자기야 자기야,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여보, 두꺼비 집 내리면 완벽 차단이잖아.
1: 그렇게 우리는 마음까지 가볍게 유럽으로 떠났다.

0: 여행도 귀찮다더니 거봐 오니까 얼마나 좋아.
1: 와, 유럽은 정말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자기야. 와, 이게 죄다 한 데 모여있는 거야? 사진에서만 보던 거 직관하니까 진짜 좋다. 그치 여보?
0: 당신 저기 서봐. 남는 건 사진이야. 여기 서봐.
1: 여보, 여기서도 한 장. 거기 서봐, 서봐. 잠깐만 서 있어봐. 아, 저기, excuse me, picture, please.
2: 여행은 정말 좋았다. 남편 말대로 돈보다 추억이 남는다는 말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렇게 11박 12일을 보내고
1: 드디어 집이다. 집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설레?
0: 그니까 여행의 백미는 집에 들어오는 맛이잖아. 그치?
2: 지쳤지만 싱글벙글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0: 이거 썩은 냄새인데?
2: 여행 가기 직전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며 내린 두꺼비 집. 그때는 몰랐다. 두꺼비 집을 내리면 냉장고도 같이 꺼진다는 걸. 폭염 속 11박 12일 냉장고 안 음식들은 우리를 기다리다 못해 모두 다른 생명체가 되어 있었다. 결국 집에 오자마자 3시간 동안 버리고 닦고 씻고 여행의 여운 대신 냉장고 대청소와 몸살이 남았다. 심지어 나는 대상 포진까지 얻었다. 올해도 남편 휴가에 맞춰 제주도로 떠난다. 이번엔 캐리어보다 먼저 챙길 것, 두꺼비 집은 건드리지 말 것. 명심 또 명심하며 여행을 기대하는 오후다.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어떤 가위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하치와 TJ의 남쪽 끝섬 들어봤고요. 오늘 어떤 가요는 신은혜님의 이야기로 그냥 시원하게 두꺼비 집을 내리신 거야. 신은혜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실시간 사연을 옆눈으로 봤잖아요. 와, 이정우님 냉장고 웃죠? 어떻게 하셨지? 우리 벌써 그 뒷이야기를 두꺼비 집에서 다 유출을 하셨더라고요. 앙대앙대 냉장고는 어쩔 건데 하시면서 이종철님 보내셨고, 그리고 송보라님도 허걱 냉장고, 그리고 천은경님은 머이리 사진을 많이 찍어요. 샹젤리제 갔잖아. 에펠탑 거의 갔잖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박은하님 날파리 냄새 우얕고, 그리고 박나미님은 웬일이니 진짜 여행지에서 생각 안 난 게 어디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긴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자기야 혹시 두꺼비 집 내리면 냉장고? 이러면서 중간에 생각났었어 봐요. 정말 김새잖아. 근데 끝까지 이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게 난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 뭐 다녀오셔서 냉장고 청소 시원하게 하셨지만 중간에 생각난 것보다 난 것 같아. 우리 박나미님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윤인숙님 큰 교훈을 얻은 여행이었네요. 하하하 하셨고, 어쩔 두꺼비 집을 내려놓다니 대단합니다. 이민영님, 이양희님 어떻게 두꺼비 집 내린다고 하실 때 예측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희님은 야 우리 은희님은 빅피처를 보시네. 혹시 냉장고 바꾸고 싶어서 큰 그림? 김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아주 다양하십니다. 그 외에도 별이님, 이은희님, 홍덕진님, 5670님 신나 하셨고, 그리고 이효천님 꽃바람의 여인 콩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힘힘 네 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도 찾아와 주셨고요. 이금주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신나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문자를 보내보신다고 숙님도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이중기님도 찾아와 주셨고 0678님 그리고 이종철님은 콩디 오늘은 춤 안 추시나 지치셨나

하시면서 용필 형님 영원하라 하시면서 다양하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칠 리가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브라운 아이드 소리 아니구나. 오늘 끝곡은 오늘 노래를 라방에 두 곡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끝곡 이 곡이었네. 스위스로의 사랑해. 이 곡이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벌써 두 시간이 후딱 정말 순삭이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 이번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리잔이나 도자기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을 주문하면요. 은근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혹시라도 배송 오는 동안 파손되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큰 글씨로 취급주의 이렇게 적혀있는 택배를 받아보는 순간 안심이 됩니다. 어찌나 에어캡으로 돌돌돌 말아서 보냈는지 웬만해서는 깨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나요? 여러 겹으로 돌돌돌 감싸서 취급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말이에요. 우리의 여린 마음을 아무렇게나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깨지기 쉬우니 조금만 더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는 거죠.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빅마운틴의 노래예요. Baby I Love Your Way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이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감싸줄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죠? 팝송도 좋고요. 간촌의 보사노바, 샹송, 파두 같은 월드뮤직도 환영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노래들 제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K로 시작해서 70으로 끝나는 그대, 오늘도 좋은 방송 팝스 프리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DI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그대는 보미님 사랑해요라고 또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대에게 사랑 고백도 받았으니 기분 좋은 곡들 보내드려야겠죠. 블론디의 마리아 들으시고요. 산타나의 스무드, 룹 토마스 피처링으로 이어드릴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6년 오늘의 영국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2006년 전 세계를 골반춤으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녀 샤키라의 Hips Don't Lie예요. 이 노래는 아이티 출신의 뮤지션인 와이클래프 장의 감각적인 래핑과 샤키라의 매혹적인 보컬,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은 후렴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작품이죠. 특히 영국에서는 모두 5주 동안 1위를 지켰는데요. 샤키라는 이 1위 곡으로 남미 출신 솔로 여성 아티스트로서 최초로 영국 차트 정상을 밟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국 빌보드에서도 1위를 했죠. 들어볼까요? 샤키라의 Hips Don't Lie. Ladies up in here tonight. No fighting. We got the refugees up in here.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샤키라의 Hips Don't Lie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기분으로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죠. 월요일에는 산이 올랐고 어제는 푸른 바다를 만났고 오늘은 강 어떠세요? 강은 늘 앞으로만 흘러가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굽이굽이 길을 바꾸면서도 유유히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따라 흘러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런 강을 떠올리며 강을 노래한 세 곡의 노래 들려드리죠. 먼저 어린 시절 뛰놀던 강가의 풍경을 생각나게 만드는 노래예요. CCR의 Green River하고요. 미시시피 강을 따라 떠도는 블루스 여행자의 삶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에릭 크립튼의 Traveling Riverside Blues. 그리고 마지막 곡은 보트를 타고 유유자적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게 만드는 노래죠. 스텍스의 Boat on the River까지 오늘은 강으로 떠나볼게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마마 샘 파파스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입니다.

그대의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들,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듯한 산뜰 바람들, 스커모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들, 조금이라도 내 꿈을 꿔주세요. 잘 자라고 말하고 키스해주세요. 그냥 꼭 끌어안고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해.

해주세요. 내가 외롭고 엄청나게 슬플 때에는 조금이라도 내 꿈을 꿔주세요. 별들은 바래져가지만 난 계속 남아있어요. 여전히 당신의 키스를 갈망하면서요. 난 새벽까지 남아있고 싶어요. 단지 이 말을 하면서. 햇살이 당신을 비출 때까지 좋은 꿈을 꾸기를. 모든 걱정을 잊게 해줄 달콤한 꿈을 꾸기를. 하지만 당신의 꿈속에서 그 꿈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내 꿈을 꿔주세요.

누군가의 꿈에 등장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린 누구의 꿈속에 등장하고 싶고 또 누구의 꿈을 꾸고 싶을까요?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마마 샌파파스의 노래였죠. Dreamer, Little Dream of Me였습니다. 계속해서 피터 폴 앤 마리의 Living on a Jet Plane, Golden Light Foot의 노래예요. Early Morning Rain.

피터 폴은 마리의 Living on a Jet Plane, 고든 라이트풋의 Early Morning Rain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 느낄 수 있는 열정과 설렘을 담은 라틴 팝 두 곡이에요. 알바로 솔레르의 El Mismo Sol, 영어로는 Under the Same Sun이네요. 같은 태양 아래에서 하고요. 영화 Wild Wild West의 OST 곡이죠. 애니케 이글레시아스의 발라모스, 우리 함께 춤춰요. 이어드릴게요.

알바로 솔라리의 엘메스모솔, 같은 태양 아래에서 애니케 이글라시아스의 발라모스, 우리 함께 춤춰요 들어봤습니다. 여름이 점점 더 절정으로 향하는 요즘이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더라도 시원한 음악, 또 위로가 되는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름이 주는 나름의 운치를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끝곡은 가스펠의 여왕이라 불리며 흑인 영가와 가스펠의 감동을 전 세계에 전한 가수죠. 말리아 잭슨의 Summertime,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봉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그런데요, 요즘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대요. 집에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으로요. 생각해보면 재밌죠. 마음이 어디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집착, 몸이 집에 붙어 꼼짝하지 않는 것도 집착이라니.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착 붙어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2PM 우리 집이었습니다. 집착하다. 정말 오늘 같은 날에는 수요일. 아, 집착하고 싶은 날이네요. 집에 착 붙어있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집착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스를 진행할 때 조금 오독이라고 하죠. 안 틀리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거에 집착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꼭 그날 뉴스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너무 우울하고 이게 또 라디오랑 다르게 라디오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 제가 조금 실수해도 이게 부둥부둥 해주시잖아요. 근데 뉴스는 보도국은 좀 차갑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특성상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더 틀리는 거예요. 자꾸 틀리지 않아야지 하니까 더 오독하고 계속 자괴감 들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 이 틀리지 않아야겠다는 집착을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집착을 좀 버리니까 내려놓으니까 생각보다 그 전보다 좀 덜 틀리게 되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더 집중이 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참.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0: 집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러니까요.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저 혼자 수다 떨기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주시냐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그리고 사진 문자 어떻게 보내요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사진 문자는 샵 8910으로 보내주시면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탁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SES 꿈을 모아서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이미용님, 부지런하게 경의선 타고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공덕까지 갑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러 출근 고고고! 공덕은 저희 회사 근처니까 아는데 야당이라는 그 지하철역이 있나 봐요. 아, 경의중앙선에 있군요. 어, 그렇군요. 저도 이제 경의중앙선 근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경의중앙선을 꽤나 타고 다녔는데요. 경의중앙선이 좋긴 좋은데 참 늦게 와요. 그쵸? 아, 조금 기차가, 열차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진짜 지하철을 막 6시쯤 타면은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6시 타잖아요? 벌써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는 이 시기, 이 계절에는요. 첫 차 타도요. 벌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 내가 이 제일 이 동네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지하철을 타면은 응, 아니야.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은 힘도 없고 아,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에너지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출근러들 파이팅! 수요일입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8796님,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오토바이 1박하고 거제 갑니다. 10년 후 유라시아 횡단 준비차 차박합니다. 아침 5시에 파도 소리와 새소리로 깨어서 출동합니다. 이거는 차박이 아니라 이거는 오박 아닌가요? 오박? 오토바이 박? 네. 오토바이로만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차박은 차에 다 있잖아요. 뭐 차 공간도 이렇게 하면은 침대도 되고 막 이렇게 다 되는데 오토바이 1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잠은 어디서 주무시는 거예요? 뭔가 이 트렁크 같은 그런 거에 그 텐트 같은 게 같이 묶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텐트에서 주무시나 보네요. 아무튼 뭐 유라시아 횡단도 좋고요. 뭐 남해 여행, 거제 여행도 좋은데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는 사고 났을 때 정말 아 정말 아, 너무너무 더 심각하더라고요. 뭐 차 사고도 그렇지만요. 항상 안전, 상시 안전 조심하시고요. 헬멧 꼭 끼시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박 즐겁게 하시고 거제에 가셔서 물에도 좀 드시고 오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민수의 섬, 그리고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

민수 섬에 이어서 잔나비 외딴 섬 로맨틱 듣고 오셨습니다. 1934님 무야호! 동료들과 조금 이른 휴가로 제주도 왔어요. 아쉽지만 오늘 돌아갑니다. 휴식으로 에너지 가득 채워가요. 우리 오 신나! 괄호 다섯 명이 신나게 놀자! 괄호 닫고 모두 사랑해요! 이렇게 오 신나! 갑자기 제가 대구에서 지역 근무했을 때 회식을 할 때 항상 우리 유원이 유원 씨가 막내니까 건배사 한번 해볼까? 이거를 저는 처음 경험해봤고요. 정말 많이 경험해봤는데 제가 제 사회생활 잘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뺐어요. 저 부장님 이제 건배사 같은 거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이러면서 뺐는데 뺀다고 절대 봐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건배사도 그냥 KBS 대구총국 파이팅! 이렇게 귀엽게 했었는데 점점 어떻게 하면은 좀 신박한 게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건배사는 어떻게 해도 재미없고 그냥 신박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선배가 되면 안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1934님께 오 신나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신박했어요 이거는. 오 신나 다섯 명이 신나게 놀자 즐겁게 신나게 노셨나요?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제주도 그렇게 예쁘다던데 근데 좀 덥다 그러던데 날씨가 어떤지 제주도 특파원분들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1934님 잘 놀다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최호경님께서는 몇 분 안 듣는 청취자인데 5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건가 보네요. 7시부터도 아니고 5시부터 하는데 이 에너지로 하면 크부스에서 상 줘야 된다고 봄! 호경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좋네요. 그쵸? 제가 학창시절 때 상을 많이 못 받아봤거든요.

회사에서 상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뭐 격려상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왜 몇 분 안 들으세요? 바쁘신가? 많이 뭐 2시간 꽉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쭉 오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호경님 저에게 스며드실 겁니다. 네, 앞으로 저를 찾게 되실 겁니다. 쭉 상쾌한 아침 함께 해주시고요. 노래 들어드릴게요. 레이니의 13.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11위 그리고 13위 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 두 곡 모두 한 가수의 노래입니다. 바로 아이유 인데요. 13위는 아이유의 셀레브리티였습니다. 아이유의 정규 5집 수록곡이고요. 이 노래가 선공개되면서 차트에서 오래 살아남았고요. 이어서 11위는 아이유의 라일락인데요. 이 노래가 정규 5집의 타이틀곡이었네요. 70-80년대 디스코 사운드를 활용해서 남녀노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그리고 라일락.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3위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그리고 11위 아이유 라일락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와 플리마켓 하면서 한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두 곡을 소개해드린 적이 처음이네요. 그쵸? 그만큼 이때 당시 아이유의 인기가 어마어마,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이유가 저와 동년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유 씨를 보면은 참 왠지 모를 뭔가 동질감이 느껴진달까요? 물론 당연히 저보다 훨씬 성공하셨지만 훨씬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좋은 날 아니죠. 그 전에 부! 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제가 콘서트도 몇 번 갔어요. 정말 제 친구가 아이유 씨의 팬이어가지고 그때 삼촌 팬들이 한창 많았었거든요. 그때 삼촌 팬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최대 히트곡은 부였습니다. 그 마시멜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명가수 아이유의 셀레브리티 그리고 라일락 두 곡 듣고 왔고요. 양정은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휴가철이라 그런지 출근 준비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일하는 사람은 일 열심히 하라고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정말 저희 아나운서실에서도 요즘에 휴가 많이들 가셔서 조금 사무실이 평소보다는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휴가에 못 가는 거는 좀 속상하긴 하지만 발상

방향의 전환을 해서 사람도 평소보다 좀 덜 붐비고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구내식당 같은 데 가면은 좀 사람 덜 있고 한산한 회사의 분위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어디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높은 연차의 선배들이 휴가를 많이 가셔서 그런 날 이제 일을 하면은 어린이날이라고 선배님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라디오 장난입니다. 네, 저는 뭐 언제든 좋고요. 일하는 사람은 또 일해야죠. 이렇게 일을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쵸? 또 쉬는 날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봅시다. 저도 일하기 싫어요. 근데 해야죠. 해야 되니까 기분이라도 좋게. 네. 우리 양정은님 힘내세요. 제가 응원이라도 보내드릴게요. 7638님께서는요. 엄마 모시고 건강검진 갑니다. 대장내시경 약을 먹고 화장실 가느라 한숨도 못 잔 우리 엄마. 아이고. 건강검진 무사히 마치고 전복죽 끓여드리려고요. 햄디 방송 들으면서 병원까지 안전운전할게요. 와, 효녀다. 7638님 진짜. 효자일 수도 있고 효녀일 수도 있고. 아, 그쵸. 이 대장내시경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면 무슨 이상한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요? 이상한 맛 나는 거? 아, 무섭습니다. 곧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7638님 어머님 건강검진 잘 받고 오시고요. 전복죽 맛있게 드시고 우리 7638님도 아침부터 피곤하실 텐데 조금 휴식 취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다들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찬혁 파노라마

1530님께서요. 매일 아침 상아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따라 아침에 눈을 뜰 때 몸도 마음도 조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찬 음악과 까불이 햄디님 목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루도 힘차게 잘 살아봐야지 하는 용기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차게 달려갈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예쁜 꽃처럼 피어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곡을 신청합니다. 루시의 개화 부탁드려요. 1530님 이렇게 또 장문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진짜 매일매일 상쾌한 아침이라는 우리 라디오 이름처럼 상쾌하게 시작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저도 그렇고요. 이제 눈을 뜰 때 아, 조금 일어나기 싫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이럴 때 뭐 상아가 조금 상쾌하게 해주는 역할을 우리 1530님 말씀처럼 해드릴 수 있다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더 까불고 더 좀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밝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라디오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5분 아니 한 3분이라도 바깥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거나 좀 바깥 공기를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아침에 조금 활기를 채워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도 상아 들으시면서 베란다 나가셔서 뭐 햇빛이 쨍쨍한 날이든 조금 흐린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바깥 공기 한 번쯤 쐬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항상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1530님께서 신청하신 루시의 개화 바로 들려드릴게요.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4: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듣고 올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밝은 분위기의 곡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가사 예상해보세요.

첫 번째, 강한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네, 어떤 가사로 표현이 될지 예상해 보셨나요? 호주 출신 EDM 프로듀서 타이런 해피 그리고 조디 아일랜드가 협업한 곡으로 Make You Mine이라는 곡입니다. 2020년에 발매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강한 확신이 들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And I... 오, 강한 확신이 들어요 라는 가사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feeling, 예, 강조적으로다가 들렸습니다. 찾아내셨겠죠? 그러면 들으신 첫 번째 소절부터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라고 했습니다.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요 앞에 당연히 I wanna 정도가 있었겠죠? I wanna tell you something you should know. 무슨 뜻이죠? 당신이 알아야 할 뭔가를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라고 했습니다. Search high and low 라고 하면은 모든 곳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샅샅이 찾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I've been searching high and low.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라고 했습니다. In my bones 래요. 뼛속으로 got this feeling. 이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니까 강한 확신이 들어요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And I, 예, 이 부분까지 들어보셨어요. 무엇보다도 뼛속 깊이 느낀다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도 종종 들리잖아요. In my bones, in my bones. 네, 이렇게 영어에서도 활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좀 서로서로 다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바로 찾아내셨겠죠?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이라고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this road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 뭐 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특히 연애 경험을 해본 적 있다라는 경험담으로 이 가사 속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전에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이 있어요. Been down this road some time before. 이해되시죠? A feeling I was chasing. 요 앞에 that was a feeling I was chasing.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That was a feeling I was chasing 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아다니던, 내가 쫓던 그런 감정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To try and fill these spaces. 이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려고요. 마음속에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This puzzle needed something more. 이 퍼즐은 needed something more. 뭔가 더 필요했어요. You're the only piece that fits in. 네, 뭐라고 들으셨나요? You're the only piece that fits in. 당신이야말로 거기에 딱 맞는 바로 그 조각들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You're the only piece that fits in. 당신이야말로 거기에 딱 맞는 바로 그 조각이에요. The one that I was missing. 예, 좀 더 수식을 해주고 있죠. The one that I was missing. 내가 찾아다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는데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Let's get away.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Let's get away. 그러니 우리 함께 get away. 떠나요. 네, 여행.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 없어요. 이 가사도 확실히 들으셨죠? 네, 미션 문장 There's no time to waste.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네요. 이제 함께 감상해 볼게요. Tyrone Happy, Geordie Islandy의 Make You Mine.

0: 그럼 경쾌하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강한 확신이 들어요.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0: 네, 뼛속에서 느껴진다라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0: I can feel it. 이 문장으로도 전달할 수 있긴 한데 I can feel it.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들긴 하죠.
1: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라고 하면
0: I know it in my heart. 마음속에서 확신이 든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정말 도로가 이 상황에 해당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이 가사 내용처럼 이런 연애, 이런 경험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었는데
1: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0: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가사 속에서는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이처럼 활용이 되었는데 우리는 살포시 I've 정도 앞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어요.
1: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0: I've been through this before. 나 예전에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어. 좀 더 간결한 문장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1: There's no time to waste.
0: 짤막한 문장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1: We don't have much time.
0: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좋겠고
1: Time is running out.
0: 네, 이처럼
1: It's running out.
0: 이런 구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0: 첫 번째, 강한 확신이 들어요.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I got this feeling in my bones. 두 번째, 전에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어요.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I've been down this road sometime before. 세 번째,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There's no time to waste. There's no time to waste. There's no time to waste. 네,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잘 익숙하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을 매일 설친답니다. 며칠 전부터 이른 새벽 산책을 시작했는데 조용하니 너무 좋습니다. 꽃들과 나무들, 하늘과 인사하며 걷고 방송도 잘 들으며 걸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신청해요. 아, 요즘에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럴 때 아, 잠이 너무 안 온다 싶으시면 은영님처럼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산책 가볍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는 조금은 선선하더라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적 하늘을 달리다.

Wake up, wake up, dance. 이어서 6307님 사연입니다. 14일 동안 병원에서 아들 곁을 지키다가 드디어 퇴원했는데 마음은 병원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6주 깁스를 해야 돼서 꼼짝없이 침대 생활이었어요. 아침밥 든든히 챙겨주고 점심은 배고프면 먹으라고 옥수수 떡까지 꺼내두고 출근했는데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잘 있겠지? 무리해서 움직이진 않겠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저도 퇴근할 때까지 씩씩하게 버틸 수 있게 노래 부탁해요.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아이고 어쩌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까. 아이고 이 아드님을 병원에 두고 온 그 마음. 근데 또 일은 해야 되고 정말 6307님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잘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네, 일할 때는 일에만 이제 집중해보시면 좋겠네요. 자우림 헤이 헤이 헤이 같이 들어요.

모닝 웨이크업 댄스 6809님 지금 친구들이랑 승봉도 섬 트레킹을 위해서 대부도 선착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너무 신나요? 신나는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섬 트레킹. 요즘에요, 그 바다를 끼고 하는 이런 섬 같은데, 부산도 그렇고요, 뭐 대부도도 그렇고 트레킹이 유행이라면서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신나는 노래, 이 노래는 어떨까요? 유다빈 밴드의 항해.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운동을 하고 계실지 만나보겠습니다. 2676님께서요. 저 처음 들어요. 아이 방학을 기념해서

이 시간에 운동하면서 첫 문자 보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좋죠. 2676님. 아유, 반갑습니다. 방학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일찍 기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간에 운동을 하시면서 보내고 있다니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많이 찾아주시고요. 0692님께서는 요원님 안녕하세요. 매일 초코와 산책하며 들어요. 오늘도 매일 하는 길스하며 사진 찍어보네요. 길거리 헬스 아시죠? 70대 할머니인데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셀카까지. 아유, 반갑습니다. 0692님. 길스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에 워낙 이제 줄임말이 많아가지고 길거리 헬스. 아, 우리 0692님 덕분에 제가 또 신조어를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우리 부지런하신 상하 가족분들 이렇게 또 사진도 보내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인증샷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2676님 그리고 069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힐러리 더프의 So Yesterday.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1: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어? 에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안 했죠.
0: 그러면 이거는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저렇쿵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장님?
1: 아, 허유원 대리,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쿵 저렇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달란 말이야. 좀 화끈하고 섹시한 아이디어 없어?
0: 섹시하고 화끈한 아이디어요?
1: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그 뻔하지 않으면서 그 아방가르드한 그런 거 있잖아. 아이 왜 다들 말이 없어? 아이 회의 시간에 이거 뭐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2: 야, 아방가르드한 아이디어는 뭐냐?
0: 아, 낸 줄 알아? 야, 진짜 회의를 도대체 몇 시간째 하는 거야? 진짜 지겨워 죽겠네 진짜.
2: 주말에 영화 대부라도 보신 건가? 아방가르드란 나 입에서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나.
1: 그 왜 아무 말도 안 해 회의 시간에? 어? 아이씨, 단체로 꿀이라도 먹은 거야 뭐 얘가?
0: 아, 부장 또 어디서 또 기분 나쁜 일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화풀이하는 거 같지? 아 진짜 매번 지겨워 죽겠다 진짜.
3: 부장님, calm down, calm down. 말씀하신 얘기들 저희가 디벨롭 할 테니까 디브리핑 하시고 오늘 회의 이쯤에서 클로징 하시죠.
1: 나요 저 저 최 팀장 때문에 내가 참는데 그 다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 에휴 참.
0: 아 팀장님, 부장님 솔직히 뭐 있으셨죠? 그래서 저러시죠? 진짜 왜 저러세요?
3: 나라고 뭐 알겠니? 그래도 부장 앞에서 기분 나쁜 거 티내지 말자고. 아 나도 오늘 참 덥다 진짜. 더운데 매콤한 쭈꾸미 땡기는 사람 1층으로 모여 오늘 점심 내가 쏜다. 우리 기분 전환하자고.
0: 팀장님 진짜 멋쟁이 사랑해요.
3: 부장 빼고.

0: 민서 이상하네 들려드렸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지침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였습니다. 박철규 아나운서.
1: 네, 안녕하세요.
0: 또 오늘은 1인 3역을 소화를 하셨는데 부장님이 꽤나 무서웠어요.
1: 아, 이 부장님이 호통치는 역할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하다가 좀 긁어봤습니다, 소리를.
0: 그 호통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부장님께? 호통 많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죠?
1: 저는 호통 받을 일은 별로 없긴 한데.
0: 네.
1: 저는 좀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좀 넘어가는 캐릭터여 가지고.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 좀 착 붙어서.
0: 네.
1: 약간 간신배 같이.
0: 간신배요?
1: 아유, 부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요.
0: 아,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진짜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1: 같은 사안을 네. 두고 어떨 때는 되게 잘못했다고 하고.
0: 그러니까요.
1: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0: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냥 똑같은 말 했는데도 영원 씨, 뭐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1: 네.
0: 또 어쩔 때는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럴 때 피해야죠 뭐.
0: 근데 저는 그거에 되게 영향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21세기 생활백서 사연에 나온 것처럼 좀 혼자 열불 내는 스타일이에요.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박철규 아나운서는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1: 앞에서 잘 티는 웬만하면 안 내는데
0: 네.
1: 이럴 때 이제 뭐 약간 소재를 돌리죠. 부장님 근데 어제 뭐 잘 들어가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풀려고 하고.
0: 그치.
1: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면 조금 누그러지시니까
0: 같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죠?
1: 안 되죠.
0: 아,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저 같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같이 얘기 안 하거든요.
1: 저는 이런 인간관계에서는
0: 네.
1: 별로 그런 타격이 없는데 이제 방송적인 거 있을 때는 좀 예민해지긴 해요. 저 스스로한테 화가 좀 많이 나는 스타일.
0: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1: 네.
0: 방송을 하게 됐을 때
1: 그렇죠.
0: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우리 방송인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뭔가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고 우울한 일이 있는데도 막 나와가지고 춤춰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마치 뭔가 피에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방송도 뭔가
0: 네.
1: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일단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
0: 그치. 우리는 직장인이니까.
1: 그럼요.
0: 네. 저도 이제 상하를 하면서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었죠. 힘들 때가 있었지만 항상 한결같은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목소리에 좀 묻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런 것들을 또 청취자분들이 네. 기가 막히게
0: 그러니까,
1: 캐치를 하세요.
0: 그러니까 오늘 좀 기분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실까봐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되는데 목소리만 나가니까 그러니까 얼굴 표정은 숨길 수 있는데 은근 목소리는 티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직 프로가 아니네요. 숨겼어야 되는데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그걸 듣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지시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1: 잘못했다.
0: 아, 근데 진짜 프로가 아닌 거 같아. 진짜 진심으로. 항상 느끼는 게 아, 나 아직 진짜 갈 길이 멀었구나.
1: 아니 돈 생각을 합니다. 돈을 받으면 프로예요. 야구의 그 김성근 감독님께서 돈을 받으면 프로라고 했어요.
0: 그치.
1: 그러니까 돈값을 하세요.
0: 네. 예스. 돈값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조금 다운돼 보인다면 그렇게 들리신다면 채찍질을 좀 해주십시오.
1: 아니에요.
0: 근데 햄디에... 정신 차리세요, 햄디.
1: 아니 햄디의 그런 좋은 모습과
0: 네.
1: 좀 우울한 모습 모두 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사랑하실 거예요.
0: 갑자기 또 아름다운 마무리하려고 그래.
1: 갈 때가 돼서요.
0: 아름답게 오늘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규
1: 네.
0: 아나운서였고요. 저희.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실라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크라잉넛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2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6.2도,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체감 36도에 달하는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나들목 진출램프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천분기점 부근에서는 3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반포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2,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양재나들목부터 정체가 매우 심한 만큼 미리 시내길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에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의 흥, 여러분의 야성, 아!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뭐해? 날씨도 좋은데 홍대 가서 커피나 마실래? 연인들 많은 거리에 도란도란 너랑 걷고 싶은데 우리도 예쁜 커플 옷 입고 같이 데이트할래? 눈 감고 찍은 사진, 장난스런 표정,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하트,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꽃받침 속 너와 나 빛나고 있어.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하루이길,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21학번의 스티커 사진, 7월 29일 수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우님이 21학번 좋을 때다 그러셨어요. 좋을 때다를 넘어서 21학번이 존재하나요? 존재하는 학번인가요? 와, 정말 아직도 저는 그 10학번,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학번들, 21학번, 뭐 15학번 이런 학번들 숫자가 입에 익지가 않더라고요. 박성남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짜증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그나마 장마 기간이라서 오전에 좀 살짝 흐려서 좀 덜 더웠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오늘은요, 출근길에 햇빛이 쨍 하면서 지금 더워가지고 지금 6시대가 맞아? 지금 한 11시나 12시쯤 아닌가? 막 의심을 하면서 왔다니까요. 좀 덥더라고요. 김영미님,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또 김병근님, 굿모닝 출첵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하고 인사 주셨어요. 또 오늘도 출첵해 주신 4059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받아보고 있습니다. 누구야 하고 본인 이름 부르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에게 해야 할 말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스스로가 들어야 할 말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황희성 님이 0으로 시작되는 학번이 익숙함 덜덜덜덜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황희성 님은 00에서 09학번 사이의 연배시군요. 딱 걸리셨어요. 아마 자기 학번이 가장 그 숫자적으로 좀 입에 익숙하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나 몇 학번이야 라는 이 말이 좀 일반적이 된 게 한 언제부터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국립대학을 생각을 하면 해방 이후가 숫자가 나오기 시작, 좀 제대로 된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뭐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그 시점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나 몇 학번이야 라는 말을 했을 것 같으니까 이게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요. 박예정님, 신랑이 열사병에 걸려서 아이고 어제 반차 쓰고 와서 종일 땀 흘리며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근시켜주고 왔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아유 오늘도 계속 몸은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출근을 하시긴 하셨군요.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일기예보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한동안 그 예보 지도에 노란색 태양밖에 안 떠 있어요. 정말 한동안. 계속 폭염 열대야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모두 몸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9867님, 언니 저 오늘 생일인데 휴가 냈어요. 남편 딸한테는 출근한다고 하고 혼자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맛있는 점심도 먹고 책 한 권 들고 조용하고 경치 좋은 카페 가서 혼자만의 시간 보내고

저녁은 가족과 생일 파티 하려고요. 날 위한 선물 좋죠? 하셨네요. 뭔가 그 차분하면서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나 봐요. 오늘 빛나는 시간 보내시고요. 생일 축하드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성훈님, 방학이지만 방과 후 수업이 있어 오늘도 애들 깨운다고 아침부터 목청 높이고 있네요. 으악 하셨네요. 얘들아 일어나! 일어났을까요? 제가 소리를 높여드리고 싶은데 성대를 아끼십시오.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껏 상상해볼게요. 윤상의 잊혀진 것들.

일상 한 컷. 길을 걷다가 눈에 띈 도로 건너편에 붙어 있는 현수막. 우리 동네에서 8월 11일에 KBS 전국 노래자랑을 찍는다는 내용이었다. 실로폰을 들고 있는 진행자 남희석 씨 사진과 유명한 초대 가수들 사진 옆에 적혀있는 예심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한번 신청해볼까? 생각해본다. 무대에 올라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혼자 설레어 하는데 잠깐, 노래를 부르자마자 땡! 하면 어떡하지? 장기자랑이라도 해야 되나? 뭘 하지? 앞서가는 상상을 따라잡느라 바쁘다. 그렇게 길에 멈춰서 건너편 현수막을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카펜터스의 Sing, 일상은 컷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상은 컷 8197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참가 신청은 하셨어요? 상상만 하신 건 아니죠? 신정희님이 신청해 보세요. 추억이 하나 더해지는 재미도 있잖아요. 우승할 수도 있고요. 하고 벌써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8197님, 만약 예심 통과해서 TV 나오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우아족 가족들과 다 같이 보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 한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고 바라본 장면, 핸드폰으로 찍은 그 장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7214님이요. 경아님, 사위와 딸, 손자와 함께 강원도 갑니다. 제 제안으로 우아조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하셨네요. 가족여행 가시는군요. 그 제안이 최고의 제안이었단 걸 말씀드리면서 모두 함께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넉넉한 사이즈로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쯤 되면 소리 한번 지르셔야죠. 지르셨으려나? 즐거운 여행길 되시길요. 9867님, 다음 주 휴가라서 물놀이 가려고 워터파크 예약해놨는데 초1 딸이 벌써 방학 숙제 그림 일기에다 워터파크 다녀와서 너무 좋았다고 써놓은 거 있죠. 어머 귀여워라. 미래 일기라서 약속 꼭 지켜야겠어요. 야, 모든 측면을 다 갖고 있네요. 약간 치밀하기도 하고 너무 그 설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일단 물놀이 그 워터파크 꼭 다녀오시고 또 그 즐거운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오늘은 둘이서 데이트하시죠. 아이스 초코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이효수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조경아님 목소리 들으며 힘찬 출발을 하는 애청자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퀴즈 정답 2부를 보냈는데요. 글쎄 당첨이 됐더군요. 첫 번째로 6705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커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공지사항 확인했더니 끝번호가 같은 다른 번호였더라고요. 그래도 잠시나마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들으며 힘찬 하루를 시작할게요. 늘 감사드립니다. 하고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사실 많이 헷갈려요. 그 평상시에는 폰 번호 끝 네 자리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근데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연 보다 보면은 같은 폰 번호가 꽤 있습니다. 종종 계시거든요. 좋았다 말았지만 다시 좋으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함께 노래 듣죠.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이어서 시스타의 쉐킷.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알아볼까요? 윤경님, 윤경 이틀 휴가 푹 잘 쉬었지? 너무너무너무 출근하기 싫지만 어여 즐겁게 출근 잘하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자. 살살 잘 달래서 출근시켜야겠는데요. 박건희님, 박건희 직장생활 힘들다. 그래도 다음주부터 휴가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거야. 그래, 오늘도 출근 한번 해보자. 그만큼 더 달콤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백수비님, 수비야, 휴가라고 하루 종일 퍼져 있지 말고 밀린 집안일도 좀 하고 햇빛도 좀 쐬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오성민님, 성민아, 전세 기한이 다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은 꼭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자. 파이팅! 더운데 집 보러 다니시려면 좀 힘드시겠다. 꼭 만나시길요. 9486님, 상아야, 견디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지만 너도 알잖아.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너를 만날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을 또 한 번 믿고 우리 오늘도 한 번 더 힘내보자 하고 말씀해 주셨네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이혜린의 노래 함께 듣죠. 늘 지금처럼.

KBS 2 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지금 7시 44분 막 지났네요. 성명수님 아직도 누워있어요. 일나기가 싫네요 하셨어요. 아우, 일어나셔야 하는데 지금 못 일어나시는 건가요? 아, 참 날도 덥고 일어나기 참 쉽지 않네요. 7757님 경화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도 오늘 딸내미네랑 강원도로 2박 3일 휴가 떠납니다. 아, 네도 라는 말이 시작되자마자 왜 이렇게 경상도 억양으로 읽어지죠? 7757님의 이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 경상도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 글자가 어떻게 적히냐에 따라서 그런 억양이나 이런 게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요즘 그 휴가 가시는 분들 강원도로 많이 가시나 봐요. 지금 오늘도 강원도로 떠나시는 분들 좀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딸내미네랑 강원도로 휴가 가신다고 하니까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장숙자님, 아침부터 불 앞에서 요리하니 덥지만 이렇게 즐거운 음악 덕분에 견딜만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정지숙님, 청주에서 잘 듣고 계신다고 출근길에 보내봅니다 하셨네요. 출근길 그리고 불 앞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모두 이 더운 아침 보내고 계신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또 이 시간 함께 보내보시죠. 이매진 드래곤스의 노래예요. Walking the Wir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 알려주세요. 2부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오늘 강원도로 휴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김대원님이 철원으로 놀러 오세요. 이승민님이 춘천으로도 놀러 오세요. 하고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시네요. 그쪽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일정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꼭 들르셔가지고 김대원님, 이승민님 이렇게 좀 뭐 만나실 수 있으려나? 한번 예, 그분들이 이렇게 환영하시는 곳으로도 한번 발길 돌려보시고요. 1182님이 경아 씨, 저는 TV에서 경아 씨 목소리 들리니 너무 반갑고 신기했어요. 어제 시사기획창 경아 언니 맞죠? 라고 하셨는데요.

0: 어머, 아니에요, 1182님. 제 목소리를 몰라보신 거예요?
1: 아, 누구지? 누가 저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비슷해서 1182님을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섭섭하게 만든 거지? 누가 하셨는지 한번 저도 꼭 찾아볼게요. 아, 그래도 관심 갖고 이렇게 또 경혜씨다 하면서 반가워해 주셨을 그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스위스로우의 2407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먼저 계양에서 송내 사이와 또 장수에서 소래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시흥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흥에서 안현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는 도리분기점 부근에서도 정체입니다. 이후 평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조남분기점부터 정체 매우 심합니다. 그 후로도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와 반월 터널에서 부곡 부근, 더 가서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 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부산 외곽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입니다. 김원준 씨는 1992년에 데뷔했는데요. 데뷔한 지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나이 들지 않은 듯 여전한 미모를 자랑하고 계시죠. 여기서 퀴즈!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전과 같은 젊음과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 미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미모일까요? 미생물의 활동을 막아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1번 방부제 미모, 2번 실명제 미모, 3번 종량제 미모.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옛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뜻으로 이것 미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1번 방부제 미모, 2번 실명제 미모, 3번 종량제 미모.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7: 핏.
6: 눈 뜨자마자
7: 핏.
6: 아이와 함께
7: 핏.
6: 식사 전에
7: 핏.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종근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069님 1번 방부제 미모 정답 보내주셨고요. 1755님 정답 방부제 지가 그렇거든요. 아 이것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네 증거를 보내주세요. 김진자님 1번 방부제 미모 시청가는 602번 버스를 탔는데 우아조가 나오네요.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기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셨네요. 아우 반가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602번 기사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홍미정님 1번 방부제 미모 그러나 저는 뚜껑 열리게 열받았을 때 그 얼굴만 보면 열이 식는 해열제 미모 좋아합니다. 요즘 뚜껑 열리는 일이 좀 많으셨나요? 6691님 1번 방부제 미모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듣고부터 많이 웃다 보니 방부제 미모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그런 효과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 그 웃는 근육이 아주 탄탄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바짝 올라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아, 제가 아까 1부 마지막 즈음에 제 목소리를 못 알아보시다니 그 말씀드렸더니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셨는데요. 윤종나님, 경아님은 OTTN 두둥 목소리. 허승희님, 두둥이 경아님이에요? 윤종나님, 빨간색 대문자 N이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이 목소리 경아님이에요. 허승희님, 아 두둥이 경아님 목소리라는 줄. 허승희님! 제가 비트박서도 아니고 두둥을 제가 했겠으니까 제가 그 화면 해설에 좀 참여한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종종 그 화면 해설이 나오는 그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마다 해설자들은 다 다른데 이제 그 초반에 그 도입 부분에서 그 N사의 로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둥 하면서 그때의 이제 목소리는 제 목소리로 공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게 윤종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두둥 빨간색 대문자 N이 다양한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세상에 심지어 그 대사까지 기억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허승희님 두둥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비트박스도 좀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N사에 건의를 드려볼게요. 다 제 목소리로 해달라고.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보죠. 아이유의 드라마 이어서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아이유의 드라마 울랄라 세션의 러브 픽션 들으셨습니다. 좀 전에 그 OTT 엔사 작품 시작할 때 그 멘트 안 들리던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화면 해설을 선택을 하셔야 들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들립니다. 6756님 오늘부터 휴가인데 휴가 못 가고 혼자 출근 중요. 갑자기 몇 명은 당직 근무를 하라고 해서 계획 다 취소하고 출근길입니다. 원희야 미안하다.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하셨네요. 아, 계획까지 다 세우셨는데 그걸 또 취소하고 가시는군요. 아, 뭐 상황에 따라서 또 맞춰서 뭐 살아가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심한 마음은 어쩝니까요? 두 분 다른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때 함께 드세요. 커피 쿠폰 두 장.

땅 보내드립니다. 0814님, 매일 평일 아침 듣고 있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 보내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늘 첫 휴가 나오는 날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해주려고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요. 빨리 아들 보고 싶네요. 어머, 아드님 발걸음이 지금 날아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하고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걸 생각을 하면요. 오늘 반갑게 만나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아유, 얼른 만나십시오. 아, 언제 더 도착하시려나. 커피와 함께 노래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꼭 이 노래. 윤태주님이 하늘이 너무 이쁜 날입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리고 하대수님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예요. 집 근처 식당에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는데 휴가 동안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경아님이 정해주시길 바라요 하면서 신청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그 중요한 결정을 제가요? 근데 하대수님도 몸 편히 잘 그 쉬는 걸 못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휴가 때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니. 저는 하대수님이 바라는 그 결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대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편 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듣죠. 소녀시대의 라이언하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케이티 턴스터의 Suddenly I See 들으셨고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8시 31분입니다. 2076님, 경은님 지금 평택에 있는 해창중학교 친구들 방학 맞아 놀이공원 가는 중입니다. 남편이 연차 쓰고 아이들 모셔다 주고 저녁에 모셔올 예정이랍니다. 봉민서 외 공주들아 행복하고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신나게 놀다 오세요. 운전기사 민서 아빠 해창 공주님들 안전운전 부탁해요. 언제나 사랑하고 고마워 하고 마음 전하셨네요. 아유 신나겠다 놀이공원 재밌게 놀아요. 이영훈님 주방불 앞에서 웍질 담당하는 남편이 오늘 쉬는 날이에요. 고생한 남편에게 오늘 특별 보양식으로 목살 갈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평소 일할 때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경화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네요. 어머 고맙습니다. 오늘 몸보신도 잘하시고 오랜만에 두 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요. 늘 일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러니까요. 보통 그 친구인데 아는 사람 통해서 오늘은 못 만났고 맞다 요즘 연락 못했었는데 안부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친구에게 그 안부를 전해받는 느낌이네요. 유경희님 대장 내시경 준비로 달걀 식빵으로 3일째입니다. 별로 힘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니 우울해요. 내일 얼른 검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을래요 하셨네요. 아 그럼요 쉽지 않죠. 이게 단순히 뭐 소식한다 금식한다 이게 아니라 음식을 다 가려야 하니까 신경도 몇 배로 쓰이고 검사 시원하게 끝내시고 입 얼른 즐겁게 해주세요. 3832님 굿모닝입니다. 단호박 땄어요. 쪄먹고 식혜도 만들어 먹으려고요.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하고 아우 정말 잘 익었네요. 단호박 사진을 지금 밭에서 막 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나 봐요. 호박 식혜 요즘에 본 지 좀 오래됐네요. 노란 호박 식혜 만들어서 여름에 드시면 그 주룩주룩 흘렀던 땀이 좀 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그리고 김현철이 부릅니다. City Breeze and Love Song.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김현중님이 이 시간엔 처음 듣네요. 오늘은 잠시 출근을 멈추고 교육이 있어 라디오를 틀고 나갈 준비해봅니다 하셨네요.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저도 반갑습니다. 정순아님, 아들에게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니 된장찌개, 김치찌개 잘 만든다고 설명은 일사천리로 하던데 왜 만들어주지는 않는 건지? 나도 입으로는 파인다이닝도 한다요. 아이, 정순아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무척 맛있게 만들어주시니까 굳이 손은 안 움직이나 보지만 상황이 되면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일단 입으로도 파인다이닝은 못할 것 같은데 정순아님 대단하신데요. 9698님, 두 아들이랑 주말에 강릉 다녀왔어요. 제가 거제에서 강릉 가는 열차도 타고 호텔도 가보네요. 아들들이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해보고 미술관 구경까지. 날은 더웠지만 너무 좋았어요. 아들들 너무 고마웠어 하고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신 것들, 즐거웠었던 그런 순간들 담은 사진을 다 보내주셨는데요. 두 아드님이 아주 장성한 아드님이셨군요. 정말 데이트를 아주 즐겁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실감형 전시인가 보네요. 미술관 구경하셨다고 거기에서 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이런 미디어 아트 실감형 전시가 아주 기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볼 때마다 늘 보는데도 어쩜 그렇게 눈이 즐거운지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이어 들을게요. 유소희님이 신청해 주신 QWER의 내 이름 맑음 그리고 이법성님 신청곡입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Radio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호입니다. 서영주님이 홍콩의 마르티나라는 친구가 택배로 홍콩 라면과 과자를 보내줬어요.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네요. 홍콩 레몬티랑 매콤한 감자칩이 필수 구매템이라서 보내줬다 하는데요. 기대됩니다. 우리가 여행가서도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현지에서 직송된 음식 드시면은 여행 가는 기분이시겠다. 아, 근데 홍콩도 지금 엄청 덥겠죠? 아, 한미수님은 오늘부터 휴가라 여유 있게 집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같이 에어로빅하는 언니들과 운동 빠지고 치맥하기로 하셨다고 시원한 맥주가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하셨네요. 또 이사사님 시간이 이래 된 줄 모르고 사장님께서 출근 안 한다고 전화가 오셨네요. 빨리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우아주 들으시다가 깜빡하신 건 아니죠? 너무 몰입해서 들으셔가지고 얼른 준비해서 가세요. 오늘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Bad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